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검색하시면은 저희 오픈 보이는 라디오 찾으실 수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 오시면은 이제 채팅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은 오픈 채팅룸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And don't forget, we can always revisit our show with our reruns at 6 p.m. today and also 2 a.m. in the morning after. So today is Thursday, which means that tomorrow we have another big game, World Cup game against Mexico, right? The host country. 보니까 근데 첫 번째 경기는 지난 금요일 11시였잖아요. It was in the middle of our broadcast. And 내일을 보니까 10시부터라고요. 10시부터이더라고요. So it would be as same time as our broadcast. So it'd be interesting to see how many listeners would actually tune into our show instead of watching the World Cup game. 아니면은 경기 보면서 저번 때처럼 또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So whatever you like, let us know, okay?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게한 가지쯤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As we get older, I think it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to have at least one thing in life that we genuinely enjoy. You know, most of us work to make a living, right? Let's be honest. Not every job is something we choose to do purely for fun. And if you happen to truly love what you do for a living, that is a rare kind of luck. 정말 생업을 정말 즐긴다면은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But most of the times, that's not the case. 뭔가 빠져들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갖는다는 것. 생각보다 그런 일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죠. Finding something you can really lose yourself in. Something worth your time, energy, and passion is really harder than it sounds. That's why whenever I see my young daughter getting into something, you know, something that she can really discover that passion early in life, and if she finds something that she truly enjoys, I think I would support it, you know, wholeheartedly. 정말 어린 나이에 자녀가 뭔가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너무 환영하고 지원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 또는 열정의 세상을 찾아 헤매는 것 같습니다. I think we spend our lifetime, you know, trying to find, search for a hobby or craft or passion, that feels like home. Unfinished Hobbies라는 글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I remember coming across this phrase, unfinished hobbies, somewhere. 끝나지 않는 취미. 아마도 우리 모두 하나 둘씩 unfinished hobby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obbies that we started out really, you know, passionately, but never quite finished, or maybe abandoned hobby is more like it, right? 아니면은 방치된 취미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뭐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달 치고 방치된 테니스 라켓, you know, those tennis rackets used for a couple of months or you know couple of weeks for even. Right. 이 당땡 마켓에 자주 등장하는 거 있죠. 사용 2시간 미만, 신상품, 이런 거. 하지만 저는 꼭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걸 찾아보려고 노력했다는 뜻이니까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없고,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노력은 평생 끝나지 않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So every unfinished hobby is proof that we were actually curious about something and we tried. We gave it a try.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분의 unfinished hobby, abandoned hobby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So let me ask you this question. What is your unfinished hobby? What was abandoned hobby, for that matter? What's the passion you started?

pursuing, paused even, or maybe still think about that hobby from time to time. 그런 이야기 하면서 오늘 목요일 프로그램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영역 부과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방 아니면은 카카오 오픈 채팅룸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할까요? This is Maroon 5, Get Back in My Life.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3: Maroon 5, Get Back in My Life. Just getting started with our Thursday show. So I started out the show by talking about some, I don't know, abandoned passion, should I say? 뭐,

작심 삼일이라는 말 너무 저희가 많이 이렇게 써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But if you take a look, I mean, think about it. 작심 삼일 isn't so bad, right? At least you tried for 3 days. 그래도 3일 동안이라도 이렇게 try 한 거잖아요. 그죠? But the interesting thing is when I, you know, look at the 당땡 마켓, which I often do, 이제 저는 이제 기타 같은 거살거 있는지 이제 그 second hand market, used market 많이 보거든요. And always there's that phrase always comes up. 기타 이제 파시는 분들 보면은 아, 우리 딸아이가 기타 친다고 샀다가 딱뭐 2주 치고 그냥 케이스 안에 넣어둔 고이 모셔둔. I often see those kind of products being sold mostly by parents. That they daughters and sons you know wanted to start learning the guitar and then they probably played for like a couple of weeks and then kind of let it you know stay there untouched. 손도 안 대고 오랫동안 놔뒀다. 그래서 새 상품이나 다름없다. As good as new. 이런 문구를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That kind of speaks for, you know, I mean, that's what usually happens, you know. And guitar is not an easy instrument to play. You need perhaps the right teacher when you start learning it. 이제 선생님 통해서 배우는 게 아무래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혼자 배우다 보면 이제 지치잖아요. So that's why, you know, a lot of, you know, very cheap affordable guitar, you know, you'll see on the second-hand market. 그래서 저는 그런 기타를 가끔 구매하기도 하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Not just guitar, every kind of instrument, a lot of you know, different type of hobbies that you know people try for the first time and then give up on it. Sometimes they go back to it and then you know pick it up again and then get into it really.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기타를 쳤을 때, 아,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었거든요. 포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음악을 더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치기 시작한 케이스인데. So, even if you, you know, gave up on it for the first time, then maybe there's a chance that you can go back to it and then, you know, start playing it and start getting into it again. 그래서 여러분들의 unfinished hobby, abandoned hobby 어떤 게 있는지, 혹시나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라는 생각. So asking you what your unfinished hobbies are, abandoned hobby, passion you started, paused perhaps, and still think about from time to time.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This is No Reply. 사랑이 있었네.

0: No reply, 사랑이 있었네. 뭐 이렇게 슬퍼할 만한 주제는 아닌데. Regarding our abandoned hobby. 그 hobby, 어떤 취미생활에 대한 사랑이 있었네. 지금은 없지만 사랑이 있었네. 또 사랑이 있을 수 있네. That's what I mean, right? 좋습니다. 여러분들 unfinished hobby 어떤 게 있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2부 weather report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Veronica입니다. Think of me.
1: I wonder if you play that song we used to sing. I bet she likes it too. And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나는 어디로? 딕펑스였습니다. So, regarding the last message sent in by 미희인 서울님 on Threads account, 제가 하면서 남편도 기타로 같이 해요. That's even better. So, I'm the vocal of the band, and my husband is the guitarist. 아들이 실용음악 기타 전공인데 아들 밴드 공연 보러 홍대 클럽 다니면서 옛날 대학가요제 나가고 싶었던 그 꿈이 꿈틀대더라고요. 88학번이고 신해철 대상 탄 연도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렇군요. That is fantastic. So the son is a guitar major, right? So we go to Hongdae clubs a lot to see my son's band. So whenever I do that, I think of the 대학가요제, the campus song contest, and kind of that there's that little dream in me that really lingers. That is great. You know, I say follow your passion. 정말 좋습니다. Even better that your husband is in the band. 보통 이런 취미 생활 할 때는 본인 혼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that could cause, I don't know, a little discomfort and a little trouble within the household. 아무래도 혼자 이제 따로 가족과는 별개로 하는 취미 생활이 어떨 때는 이제 가족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But in this case, I think, why not maybe start a band with your son as well? 다 같이, 가족 밴드. 그건 약간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Getting a message from Benny님. His unfinished hobby is collecting toy cars, which is something that he did as he grew up. But he is almost in his 30s, so I'm more focusing on the adulthood. Which is a good idea. Also, collecting magazines. And since we are in this generation of e-magazine, I think that as a hobby, a big interest exploring K-pop music and whatnot.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you kind of grew out of it sometimes. 뭔가 이제 마음이 좀 멀어지는, 왜냐면 나이에 또 걸맞는 그런 hobby가 있으니까요. 감사드립니다. 메시지 감사드리고 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하나 골라서 틀어드립니다. This is One Time입니다. One Time.

One time, one time 이었습니다. Good old one time, huh? Don't you think? 지금 들어도 좋네요. So let's continue on with what kind of abandoned hobbies or paused passion. Let me put it that way. It sounds better that way. 뭔가 이렇게 포기한 취미 하니까 뭔가 이렇게 포기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Let's say that it's just on pause. 뭔가 이렇게 잠시 내려놓은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 뽀글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큐모닝. 한때 그림 오일 페인팅을 취미로 꽤 열심히 그렸습니다. 뒷목이 너무 아파서 그만뒀지만 아직도 언젠가 다시 시작하자 생각하고 있어요. I used to be quite into oil painting and I stopped because of neck pain, but I still hope to get back to it someday. 그렇군요. 그림 그리는데 어떤 자세 때문에 뒷목이 아프신 거였군요. 자세를 바르게 하시면 되지 않겠나요? 자세가 참안 바른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I'm not want to say about the good posture, right? I'm probably the one with the worst posture in the world. 참 자세가 안 좋아서 저도 여기저기 문제가 있는데. Anyways, 보글림 says 그리고 유럽 축구 팬인데 이것도 시차에 따른 피로 때문에 보기를 관뒀는데 월드컵은 참을 수가 없어서 요즘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새벽에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전 봤죠. 너무 피곤합니다. I'm also a big European football fan. I gave up watching live matches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but the World Cup is impossible to resist. So I stayed up for the England Croatia match last night. I'm really exhausted today. 그죠? 그렇군요. 보통은 이제 취미 생활을 어떤 physical limitation, 뭔가 이제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되신 케이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군요. 그래요. 너무 이렇게 이 체력까지 이제 무리가 가면서 건강에 무리가 가면서까지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취미는 아니겠죠. 잉글랜드 크로아티아전 어떻게 됐나요? 잉글랜드가 이겼다라고 저도 본것 같긴 합니다만. Update us on the scores, okay? 신청곡으로는 두곡 주셨는데 제가 한곡그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롤링 스톤스의 클래식이죠. Paint it black.

Rolling Stones Painted Black였습니다. 보글림 신청곡이었습니다. Hope you get back into your oil painting with a good posture, I guess. 좋습니다. 하나 사연 더 소개하고 first half 마치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분이죠? 독더미님께서 일본어 공부 아니면 일본 드라마 보기입니다. 한 25년 전에 기무라 타쿠야가 출연한 드라마를 시작해서 최근까지 쭉 보고 있는데 일본어라고는 할머니께서 어릴 때 알려주셨던 인사 외에는 하나도 몰랐지만 이제는 자막 없이 봐도 어느 정도 이해되고 여행 가서 이것저것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이니 일본어 공부 툴로 추천할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My unfinished business is studying Japanese by watching Japanese drama. And I started about 25 years ago by watching a drama starring Kimura Takuya. And I barely knew any Japanese, but now I can understand quite a bit without subtitles, you know, when I watch dramas and even hold a simple conversation when I travel to Japan. That is great. 와, 그 정도의 어떤 레벨까지 가셨다는 거는 That is not unfinished business. You have achieved quite a bit. 그래서 unfinished라기보다는 but you want to take it even further. 더 높은 레벨까지 가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죠. Go for it.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하지만 드라마가 너무 재밌으니까 또 계속 보게 되니까 그게 공부도 되는 거겠죠. 독더미님 감사드리고요. 신청곡도 또 동경소녀 김광진 씨 곡이죠. 보내주셨습니다. 듣고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김광진 동경소녀.

0: drop it. Come on, y'all. Hello, cuties. DJ EQ입니다.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And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We have our YouTube live stream available as well as Boiner Radi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say hi, hang out with us. 문자 창도 열려있는데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Your song request, the stories or shout-outs or even a simple true check would be great. 그냥 잘 듣고 있다. 이런 메시지만 보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So we are talking about unfinished hobby, abandoned hobby. Abandoned hobby라고 하니까 뭔가 좀 굉장히 negative connotation이 있는 것 같습니다. I'm not trying to light any negative light, negative aspect of, us giving up on a certain hobby. I think that is only natural because not every hobby is for everybody. 때문에 자기의 이제 매치를 찾는 게 finding something that is compatible to your style, personality and your trait is very important. So we go through this trial and error phase of finding the right hobby for you. 그런 의미에서 많은 실패를 해 볼수록 또 많은 좋은 나한테 딱 맞는 그런 것을 찾는 찬스가 더 높겠죠, 아무래도, 그죠? 제니님께서도 오늘 사연 관련해서, 주제 관련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저의 unfinished hobby, abandoned hobby는 기타와 노래입니다. 요즘은 홈 레코딩 장비에 계속 관심이. 기타는 제가 취미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안 치고 있지만 저의 unfinished hobby임이 분명합니다. 기타라는 아이를 처음 접한 그때 열정을 찾고 싶네요. I think as long as you don't give up on it, I think that could be a sort of a sustainable hobby, something that you could continue, without feeling that much pressure. 그러니까 굳이 막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So as long as you have your guitar at home and then you pick up your guitar whenever you feel like playing, that's I think good enough. 그죠? 그 이상 뭔가 더 잘 치고 싶다 하면은 그거는 t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to definitely invest a lot of time in. But other than that, if you just want to enjoy it as a hobby, I think, that should be good enough, I think. 근데 홈 레코딩 장비에 관심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I think these days it's a great time to get into home recording because it's never been more affordable than now. To get into a home recording, 요즘에는 장비가 좋은 장비들이 너무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비용 면에서는 정말 딱 하기 시작하기 좋은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f you check out, Dangdaeng Market, those second-hand market, you'll be able to find a lot of even more affordable, equipment. 뭐 요즘에는 그냥 컴퓨터는 당연히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홈 레코딩 하시려면은 마이크 하나, 그 다음에 what's called the interface, 그 컴퓨터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거 두 가지만 장만을 하시면은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Let me know if you need some recommendation.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신청곡도 여러 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제가 선정한 곡은요, Ace of Base의 곡입니다. The Sign.

Couple of songs, Ace of Base, The Sign, and following choice was from the animation 마녀 배달부 키키, 바다가 보이는 마을, 히사이 시초의 음악이죠. 두 곡 듣고 왔습니다. So, unfinished hobbies and, you know, unfinished, abandoned hobby for that matter. 뽀글님께서 독더미님 사연을 들으니까 일로 알게 된 프랑스 친구 생각이 납니다. 독더미님's story was about studying Japanese through, you know, by watching Japanese dramas. K-pop huge fan인데 파리와 런던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모든 K-pop 공연을 봐왔어요. 도끼에서부터 The Rose 그리고 BTS까지 최근엔 우즈 공연도 봤다고 이렇게. I guess that is, you know, the importance of soft power, you know, 이 뭔가 이렇게 저희가 뭐 K culture 뭐 그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I guess that is, you know, where it stands. You know, that's the power of, you know, how certain culture can really influence people. 그런 의미에서 참 K culture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죠? 이렇게 뭔가 음악과 문화를 통한 diplomacy 중요하죠. 굉장한 팬인가 봅니다. BTS. The Rose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K-pop을 정말 관심 있게 보는 팬이 아니면 모를 수 있는 그런 밴드인데 물론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인기인 밴드로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The Rose 그 밴드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래서 The Rose의 곡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Sorry라는 곡 듣고 오겠습니다.

The Rose Sorry였습니다. I think I saw a post on YouTube says it's the biggest band the Koreans do not know.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밴드라는 제목의 그 유튜브 포스트였는데 I think the Rose was definitely

one of those band. 굉장히 많았었죠. Rolling Quartz라는 그 여성 락 밴드도 있었고요. 참 활동하는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보다 더 인정을 받는. I guess that is could be attributed to their music style as well. There are certain styles that sells better outside Korea. The Rose가 확실히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I think, of course, they are a popular band in Korea, but let's say they're even more popular outside Korea. 연주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I saw them in one of the audition program. 그래서 이제 커버곡도 하는 그런 영상도 있고 봤는데, they are actually a very superb band with great instrumental players as well.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할까요? 데파페페 연주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Sunshine, Surf.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Welcome to In This Cover. In This 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만든 코너명입니다. So we are trying to discover as many gems in the Korean indie scene. Gems that are lesser known to general public.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곡들을 찾아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So we have four new fantastic songs ready for you to be, be amazed by. 첫 번째 아티스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티스트는 카더라라는 모니커를 사용하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Her introduction says 군가, 동요, 댄스, 팝, 포크 장르를 가리지 않고 곡을 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o she writes any genre from military songs even and children's song, dance, pop, folk. And she recently, I would say recently because it's last December, she released her first EP titled Misplaced. 작년 12월에 이제 발매된 첫 EP의 한 곡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The thing about this EP is that it's done with just a single track guitar and a voice. 기타 한 대와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카더라였습니다. So many alpacas라는 곡이었는데요. 제니님 says 기타와 목소리만으로도 리듬감이 넘쳐납니다. Yeah, such a minimal arrangement, but very distinct and attractive, attractively distinct voice tone. 그다음에 송라이팅의 어떤 이 플로우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I was thoroughly impressed. 유튜브에 곡들을 올려주시는데, 이 곡들마다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아마도 본인이 버스킹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버스킹을 하는 장면을 이먼 발치에서 한 발치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정도의 어떤 각도의 그런 이미지였는데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Means that she is busking quite a bit, I guess, all over the country. So the background image that she used her first song for her songs on YouTube was a busking performance, seeing a busking performance from a distance, as if you're standing a few steps away, you know, quietly watching the busking scene kind of unfold. 또 한 가지 BEFM의 리포터로도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She is actually active as a reporter for BEFM. 저 BEFM은 또 TBS EFM의 또 시스터 채널처럼 굉장히 돈독한 그런 채널인데요. 반가웠습니다. 좋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second.

second artist, second artist is 미교, singer-songwriter 미교 씨인데요. Interesting factoid about 미교 씨 is she started out as a member of a girl group named 단발머리. 2014년에 단발머리라는 걸그룹 가수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팀이 해체된 이후 싱어송라이터로서 다시 시작을 하셨다는 이제 그 소개 글을 봤습니다. 이분 역시 이제 버스킹 활동을 꽤 많이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미교의 곡입니다. 쏟아지는 별들 속에서.

Our second in Discover artist, 미교 쏟아지는 별들 속에서였습니다. 3056님께서 아이유님처럼 예쁜 노래네요. Reminds me of a pretty song, sung by IU. 그렇군요. So after, you know, getting out of the band, 단발머리, after the disbandment, 그 홍대나 신촌에서 버스킹 활동을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스킹 활동이나 커버곡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던 도중에 그 윤종신 씨의 좋니? 그 여자답가 버전을 부르셨는데 그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유명해지셨다고 합니다. So she gained attention with her female reply version of the 윤종신 song, 좋니? Became a sort of a viral hit and bringing her widespread recognition.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티스트 미교 쏟아지는 별들 속에서였습니다. Let's get to our third in Discover artist. Is artist, a singer-songwriter, another singer-songwriter named Rosalyn Song. Rosalyn Song이라는 singer-songwriter이신데요. Interesting factoid about Rosalyn Song is 15년간

안준우 프로젝트 오후만 있던 일요일 완전 네 곡을 함께 들으니까 와, There's a certain diversity with the vibe and the music style 뭔가 이렇게 네 곡을 차근차근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So 오후만 있던 일요일 by 안준우 프로젝트 was nothing like the 오후만 있던 일요일 by 들국화 들국화의 오후만 있던 일요일과 어떤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곡인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show and also for In This Cover. In This Cover will be back next Thursday as well. 그래서 이 오후만 있던 일요일을 준비했는데 Interesting thing about 오후만 있던 일요일 by 들국화, which was part of their first album, was actually composed by 이병우, who is the member of 어떤 날, 기타리스트 이병우 씨의 곡인데 또그 들국화의 키보디스트죠. 허성욱 씨가 또 곡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 곡으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3: 首尔，我来了。

0: 从首尔出发，
1: 聊生活，
0: 聊文化，
1: 也聊我们自己。
0: 这里是首尔我来了。
2: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온에티오피아6천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고아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3: 올해12살성민이는아무로떠난엄마를대신해새동생들의엄마가되었습니다
4: 엄마없어도항상씩씩하게지내야된다그말을가장많이하셨어요
3: 서툴게차린밥상으로동생들의식사를챙겨보지만넉넉지않은형편에달걀프라이하나도나눠먹는동생들을보며미안한마음만커집니다성민이와동생들의건강한내일을위해여러분의마음을전해주세요후원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하루틴모델손흥민입니다매일먹는비타민많이먹는것보다얼마나잘흡수되는지가중요합니다그래서하루틴은리포좀제형기술로흡수율을높였어요이제비타민흡수율로까다롭게고르세요대한민국비타민캡틴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판매우리 ENL 하루틴건강기능식품광고
3: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피아6000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고아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 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0: That was the Beach Boys' Good Vibration. Good vibes only.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비교를 여러분들은 많이 하시나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좀 하게 되는 게 비교인 것 같은데. You know, they always tell you that you shouldn't compare. Comparison is really bad for you and everything. 근데 이 비교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좀 보고 싶은 부분만 잘라서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교를 절대 안 하는 것. 좀 어렵겠지만, 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왕 비교를 할 거 좀 제대로 1부터 10까지 쫙 펼쳐놓고 다 비교하다 보면 조금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Because we judge our whole behind the scenes against someone else's one single best moment and then just wonder why we come up short. But nobody posts about the doubt, the failures, the years that almost broke them. So when it comes to making comparison of our life and the life of other people, we have to actually take a look at the whole picture instead of that one single part. You might be better off in other fields compared to that person, things like that. So when it comes to making comparison, if you are going to make the comparison ultimately, just do it from 1 to 10. So that is my suggestion for you today. 모닝 그루버들, 좀 잘 주무셨나요? 저는 한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1: I always try to get some good sleep, but I had really difficult time trying to go to sleep last night. Well, because first of all, I was trying to go to bed, but then like I was way too energetic somehow. Maybe I had too much vitamin, so I was kind of alert, but then I just tried to lay down. I need to sleep.
0: 자야 돼. 제발 좀 자. 좀 자. 눈 감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I hear this sound. 벌써부터 출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때문에 한번 깼고 luckily I got it. 저 확 잡아버렸거든요. 얼마나 저를 이렇게 많이 먹었던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벽에 이렇게 딱 붙었는데 그 잔상이 꽤나 좀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기 선생님 때문에 잠을 잘 못 잤고
1: Another reason why I couldn't go to bed is because of the sound coming outside. Because, you know, it's kind of hot late at night, so I always open the window.
0: 더우니까 이제 창문을 열고 자잖아요. 근데 밖에서 막 이런 소리가 무슨 밖에서 레이싱이 막 펼쳐졌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레이서들이 막 이러면서 뭘 그렇게 새벽에 운전을 하시나. 제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진짜 한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1: So I'm trying to drink some extra amount of coffee and just trying to stay alert. I have a long day today, so I don't know how I'm gonna be able to survive it.
0: 하지만 우리 여러분만큼은 좀 푹 주무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문자 좀 읽어볼까요?
2: Water Tank Morning Groover 출석합니다. Happy Life Morning Groover도 오셨어요.
0: Good morning, Dr. Paper 상민님 그리고 영 H님 모두 모두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2: Thank you for your attendance check. I want to see more of that. To do that, you can always send me your messages while listening to the program.
0: 출첵하시거나 뭐 사연 보내시거나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신청곡 등등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2: You can also participate for free by leaving your comment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0: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알바생들의 많은 참여 열릴 기다리고 있으면서 We're gonna now take a word from our sponsors.
3: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4: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3: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0: welcome to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question because I'm always curious about our morning groovers.
2: Morning groover들이 항상 궁금한 저로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질문 보따리예요, 완전.
0: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morning groovers. What is a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usually know about?
2: Ooh, the secret side of you.
0: What is something about you that most people would be surprised to learn?
2: 오늘은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 사람들은 나의 이런 모습을 잘 모른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나만의 반전 매력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So let me know about that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2: 여러분들만의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반전 매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차차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전 매력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제가 행동하는 게 일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So I act pretty much the same whether I'm with the family, whether I'm with my friends, or whether I'm on air. I think I'm pretty much similar.
2: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아 방송이니까 저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일터에서나 방송할 때나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딱히 반전 매력이라고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0: I guess to tell you guys about that one side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me, maybe the side that they would be surprised about would be perhaps my parking skills.
2: 저 주차를 좀 되게 잘해요. 별거에 다 부심이 있죠?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쫙 주차를 하고요. 각도 되게 잘 맞추고요. 뭐 평행 주차, 전면 주차, 또 이렇게 뭐 뒤로 넣는 후진 주차 다 잘합니다. 한 손으로 막 이렇게 멋있게 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주차를 잘하는 저만의 그런 반전 매력이 있어요. 되게 주차 못할 것 같이 생겼는데 어쨌든 주차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의 의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2: What about 박원혜 팀장님? 여러분들 박원혜 팀장님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0: She's like the secret person ever, like here on Morning Groove for so many, many years.
2: 되게 뭔가 신비주의 느낌이 나시잖아요. 굉장히 우선 절세 미녀세요. 근데 뭔가 반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TBS EFM에 딱 왔을 때 좀 충격받았거든요. 너무 여기서 막 그 예쁘셔가지고 진짜 예쁘시다 이랬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잘 안 친했으니까 뭐 성격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잖아요.
0: So, you know, it took me some time to figure out about her personality and her character when it comes to 박은희 팀장님. But then when we got close, I did find out about that one special side that not many people could notice.
2: 어떤 거냐면 좀 되게 은근히 개그 캐릭터세요. 되게 생긴 거? 외모? 이런 거과는 다르게 되게 말하는 게 되게 위트가 있고 뭔가 개그 그런 약간 개그우먼 느낌이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저만의 느끼는 박은혜 팀장님의 반전 매력, 의외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죠? 이럴수록 더 궁금해지실 텐데 계속해서 궁금해 하시고요.
0: Alright, morning givers. Now I can sit back and relax and wait for your responses about that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usually know about.
2: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나쁜 모기. 썸머님, 오늘 너무 피곤하셔서 어쩌나? 이라고 해주셨네요.
0: Bad mosquito. I'm kind of worried the summer might feel tired today.
2: 일단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오히려 좀 각성이 된 상태? 근데 이제 방송이 끝나거나 이제 오후 한 12시, 1시 넘어갈 때가 좀 고비일 것 같기는 해요.
0: So this afternoon would be the tough hour for me. But right now, I'm in a good condition somehow. Yeah, I'm doing so fine at this moment.
2: 걱정 감사드리고요. 찬이송님께서 굿모닝 썸머피디님 절대음감에 반전 매력이 있잖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Yeah, I can pitch notes naturally. Yeah, it's my hidden talent for sure.
2: 이거는 이제 썸머 주장하는 반전 매력이고 뭐 이렇게 검증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비밀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긴 하거든요.
0: Alright, morning givers. Let's get to a song break. This is The Birds, Turn, Turn, Turn.

Let's see who else is here. 펭귄킬러 님 오셨군요. Good morning. 문자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And 사뚜기 Morning Groover asked a question.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팀장님 성함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1번 박은희, 2번 박운희, 3번 박운희, 4번 방은희. 오늘의 신청곡 Ramon Eclipse. 정말 슬프게도 다 틀리셨어요. 어떻게 정답이 이렇게 하나도 없으실까요? 옵션에. So none of the options. You have like no answer among the option that you have suggested. 땡땡땡땡. 네 개 다 틀리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우리 박운희 팀장님, basket producer. 우리 박운희 팀장님의 성함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박운희 팀장님께서 2번 박운희에다가 이렇게 형광펜을 치셨어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그러면 이게 정답인 거죠. 박운희 팀장님이십니다. 진짜 실명 안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계속해서 맞춰보세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이 그렇게 바로 이렇게 성함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Okay, let's get back to our topic. 우리 이제 여러분들의 의외의 모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So what is that one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우리 체육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첫인상이 새침하고 딱 부러지는 성격?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엄청 허당해. 이제 좀 그만 털털하고 싶어요. 저도 야무지고 새침하고 싶은데 바보예요, 바보. 이래도 나 저래도 나 끊임없이 살렵니다.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신청해요. So people usually think my first impression is chic, sharp, and totally pulled together, but I'm actually such a clumsy goofball. I really wish I could stop being so carefree. And I just want to be smart, poised, and elegant person, but I'm just a total clumsy person. 아, 그렇구나. 뭔가 좀 도도하게 그런 첫인상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뭔가 좀 새침하고? 나 체육부장이야. 약간 이런 인상? 근데 알고 보시니까 약간 허당기도 있으시고 완전 매력 덩어리시네. 우리 체육부장님. 반전 매력이시네요. 이런 게 완전 제대로 된 반전 매력이죠. 그쵸? 저는 시크해 보이지 않고 딱 처음 봤을 때도 사람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냐 아이냐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저한테 아이냐고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So I actually feel quite nice. I mean, I've never experienced it before, so I would have to say it would be quite nice if somebody asked me, oh, are you an introvert? Because I was never asked that question before.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아 약간 아이 성향이시군요 이러면은 입꼬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쓱쓱 아 그렇게 보이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런 적이 아직 없다. 그래서 우리 체육부장님은 정말 매력 덩어리신 거예요. 반전 매력이 완전 장착돼 있으시니까요. Morning Groovers, don't be shy and let me know the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 오늘 저한테 몰래 알려주시면 제가 방송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ver there. Alright, let's take a listen to 체육 부장님's song request. This is One Direction, What Makes You Beautiful.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Our next song is going out to 사뚜기 모닝 그룹. Here is

And you are tuned into Morning Groove. 서비님, Good morning. 출첵 문자 우리 보이는 라디오 스트리밍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비님. 이 서비님께서 진짜 감동인 게 제가 매번 다시 보기를 TBS EFM 모닝 그룹 채널에 올리잖아요. 항상 정말 매일매일 댓글을 1등으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서비 모닝 그룹. And speaking of that channel, TBS EFM 모닝 그룹 YouTube channel. Believe it or not, we are already having over 400 subscribers.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숫자고 소중한 숫자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보기 영상만 띡 올리는 건데 400명 이상의 구독자가 생기지?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저의 그런 400 이상의 구독자 수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닝그루버들 그리고 우리 알바생들 최고! 조국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일 마치고 퇴근길에 인사드립니다. 모두들 활기차고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So you're on your way back home after work. Thank you for this message. Cheerful message. 조국 모닝그루버 항상 퇴근길에 이렇게 또 활기찬 그런 응원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안전 귀가하시고 또 강아지들과 산책 즐겁게 하시고요. 아직 아침까지는 날이 너무 좋아요. 그쵸? On early mornings and late at night, it's pretty chilly actually. So it's actually really nice to feel that natural wind if you open the window. 그래서 창문만 열어도 되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열대야 이런 거 없어가지고 충분히 이른 아침 그리고 늦은 저녁에 좀 선선한 날씨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Okay, let's get back to our topic. What is something about you that most people would be surprised to learn?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 잘 몰라요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죠? 저 의외로 굉장히 물건을 잘 고칩니다.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this, but I'm actually a really good cook. Maybe my hobby is baking.

But nobody knows about this.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의외로 집순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그런 성격, 습성, 매력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t's have a read to 사뚜기 모닝 유니버스 메시지. 제 반전 매력은 평소에는 띨띨해 보이는데 나름 좀 꼼꼼하고 디테일이 있습니다. 박은희 팀장님의 이름을 찾아내는 것처럼. 어떻게 찾아내셨지? So my twist charm is that I usually seem a bit clumsy, but I'm actually quite meticulous and detail-oriented, just like how I tracked down the team leader, 박은희's name. 홈페이지 들어가셨나? 와, 어떻게 용케이도 알아내셨네요. 맞습니다. 우리 박은희 팀장님의 리얼 성함은 박은희 팀장님이십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평생 이렇게 불려오신 것 같아요. 별명 뭐 사실 뻔하죠. 우리 항상 이름으로 이렇게 별명 짓잖아요. You know, Koreans are so genius when it comes to coming up with those nicknames. They would try to come up with nicknames that has the similar pronunciation. 그래서 바구니 팀장님, 비구니도 별명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쵸? 바구니, 비구니 뭐 이런 거.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그런 별명 불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반전 매력. 사람들은 나의 이런 모습 잘 몰라요 싶은 것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 will be waiting for those fun messages. Okay, it's time for a song break, everyone. Let's have a listen to the Beatles. Strawberry Fields Forever.

일단 back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100%의 나의 모습일까요? 이런 질문 갑자기 던져 보는데요. You know, are we really showing our real side to the people that we meet at work or to our friends or even our family members? 이게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So depending on where you're at, depending on which environment that you're at, you know, you would find out about that side of you that you didn't even know about yourself. 그래서 오늘은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사연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So let's find out by first reading out our, of course, one and only 얼짱님's message.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저는 혼자 운전할 때 진짜 시끄러워요. 노래도 부르고 혼잣말도 하고요. 하지만 차에서 내리면 고상한 척을 해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잘 모른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왜 고상한 척 하세요? 차에 내리셔서? So according to our 얼짱님, they said, I'm so loud when I drive alone in my car. I sing my heart out and talk to myself constantly while I'm driving. But the moment I step out of the car, I act all elegant, so people have absolutely no idea what I'm really like. But I totally understand why you're doing that because that is your own individual separate place. If you're living with your family member, for example, even your home cannot be your own private place. Only when you are driving alone with your own vehicle and when you have nobody sitting next to you, that is the real time for you to enjoy, to be yourself, isn't it? I can totally feel you. 뭐 이제 자동차가 꼭 운전의 수단도 될수 있지만 나만의 그런 공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동하는 노래방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저 지난번에도 약간 의심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여쭤봤잖아요. 주말에 이제 세차하러 나간다고 해서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대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그게 이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올게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보통 세차하는데 제가 주말에도 지나가 보면 줄이 엄청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뭔가 혼자들 이렇게 와 계시는데, 아, 약간 집에서 살짝 벗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But anyways, totally, you get to be yourself if you're alone in your car. 노래조차도 내가 듣고 싶은 것좀 모처럼 들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You can select your own music for yourself, do whatever you'd like when you're alone. at your car.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그렇게 싫은 시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im's fan morning groover. 지금은 그냥 푸짐한 동네 아저씨지만요. 20년 전에는 날렵한 군인이었습니다. 실제 사진을 배경으로 AI로 포스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육군 홍보대사라도 해볼 걸 그랬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렇구나. 근데 예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배우 하셔야 될것 같은데 배우 안 하고는 못 배길 외모신데요? 한 번도 그쪽 오디션을 본게 아니란 말이에요. So, Kim's fan morning groover sent a picture of himself back in the days, and wow, it's good looking. 정말 잘생기셨는데 미남이셨는데 그냥 군인을 하시고 뭔가 다른 도전을 안 하신 건가요? 아까운데. Thanks for sharing this picture. AI 포스터를 이렇게 막 정성스럽게 만드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 홍보대사 하시지 그러셨어요. 지금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지금도 보니까 되게 이렇게 진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아, 그 홍콩 배우 누구 닮으셨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루버 우리 6497 모닝 그루버 저는요 정말 화가 많은 사람인 였는데 얼굴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웃상이어서 제가 친절한 줄 알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정색해도 주변에서 상처받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 덕분에 성격을 죽이고 덩달아 조금 친절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답답해. 라고 하셨습니다. So I have a lot of anger inside me, but because of my facial expression, people often would say that I would be a very friendly person, but that is actually not the case.

그렇구나. 이 외모 때문에 오해받는 경우가 되게 많죠. 실제로는 난 그런 성격 아닌데. 약간 되게 좀 시크해 보이세요. 이런데 사실은 굉장히 또 이제 마음 여리고, 막, 친절하고, 막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people basically judge you based on their first impression or based on how you look. 그래서 약간 좀 억울할 때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나 이런 사람 아닌데. 근데 뭐 어때요? 덕분에 좀화좀 죽이고, 예? 좀 친절하게 사는 게또 이제 내 외모 덕분인 거잖아요? 이렇게 또 성격이 변하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 외모가로 종종 정말 많은 오해를 해요. 그쵸? 아,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저한테 받는 오해는 뭐 말랐으니까 이렇게 막 뿔뿔뿔 잘 다니는 것 같아 이랬는데 뭐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말랐으니까 많이 안 먹을 거야 막 이러는데 저 되게 많이 먹고요. 좀 그래요.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you. 가끔 보면은 Sometimes I think to myself, how much would people actually know about me? 과연 나의 한 30%라도 알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우리만이 알수 있는 나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So let's talk about that, morning groovers. 이런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나만의 모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계속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lso, if you want to participate for free, you have two options. First, leaving your comments on our viewable radio, TBS EFM YouTube live stream. And we also have our open chat room on KTalk app. 카톡 어플 가시면 또 우리 오픈 채팅방 있어요. TBS EFM 모닝그루브 검색하시고 또 들어가셔서 다양한 참여 가능하십니다.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a song break and I will get ready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어디 가지 마시고요. Stay tuned everyone.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Paul McCartney Still Love Song. A silly love song. Excuse me.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Welcome back, everyon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 am Summer PD, and I'm very happy to have you joining us this morning also.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And at this moment, we're going live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현재까지 월수금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모닝 그루브입니다. Okay, let's see more check-in messages. 아직 이제 출첵마저 하고 계신 모닝 그루버들이 계셔서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진 모닝 그루버, 굿모닝입니다. 하진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 모닝 그루버. 모닝그루브 덕분에 오늘도 힘이 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하나면 된 거예요. 그 누구 한 분이라도 이 방송 듣고 힘이 나셨으면 그거 하나로 저는 족합니다. So at least we have one morning-groover who feels energetic and enlightened. So that counts right. I'm very happy to see these kind of messages. Thank you so much. And of course, our morning-groover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Benny.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Okay, now let's get back to our topic.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그런 의외의 모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5558 뮤지컬을 사랑하시는 558 모닝그룹께서 굿모닝, 너무 힘드네요 오늘. 힘을 낼 수 있도록 부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의 모습은요, 저희 회사분들은 제가 술을 잘 마시는 걸 몰라요. 입사할 때마다 알쓰라고 소개를 해서 친한 분들만 제 본 모습을 알지요. So what people don't know about me is that my coworkers have absolutely no idea that I'm actually a good drinker. Every time I start a new job, I introduce myself as a lightweight who can't handle alcohol. 이거는 약간 뮤지컬 러버 모닝그룹께서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의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못 마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겠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걸까요? 괜히 잘 마신다고 하면 좀 귀찮아지긴 하니까, 아유 술도 잘 마신다고 했지, 우리 뮤지컬 러버 한잔하러 가지 그래 막 이러면서, 술 좋아하신다고 한잔하러 갈까요 막 이러면서, maybe you would get a lot of suggestions, you know, sometimes unnecessary suggestions to drink. 이렇게 한 분이 부탁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또 부탁하고 이러면 뭐 매일매일 everyday니까 사실 좋지는 않겠죠. You know, you would only drink if you would feel like it. 또 내가 내켜서 이제 한잔하는 게 더 기분 좋지. 내키지 않을 때 먹는 건 참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딱 친한 분들께만 보여줄 수 있는 뮤지컬 러버만의 모습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What about Penguin Killer? 우리 Penguin Killer님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According to our Penguin Killer, 문자를 길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얼굴 때문에 억울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누가 먼저 와서 말을 잘 걸지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노안이라 학교 선생님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참 가볍고 까불거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디나 가면 한국 사람인 줄 절대 못 알아본다는 것. 심지어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요. 예전에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딸아이의 학원 선생님이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있었는데 와이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아버님이 중동분은 아니시죠? 내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지, 겉으로는 과묵해 보이기는 해도 겁나게 말이 많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이 문자만 봐도 말이 많으신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Because you have sent in a packed message full of so many texts, so I can see that you're a very talkative person. But obviously people don't really get that because of how you look. People also think that you look older than you actually are, and also they think that you're not from Korea. 외모 때문에 오해 진짜 많이 받으시네. 한 가지가 아닌데요, 이거는? 그쵸? 국적부터 해서 나이 등등. 너무 억울하시겠다. 이 나이는 진짜 좀 서러운 게,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대학생이냐 직장인이냐 이런 오해를 좀 받았었어요. 좀 심하죠? 제가 영어 학원을 좀 성인들이 다니는 그런 영어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좀 고차원적인 영어를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사 선생님이 저를 같은 뭐 대학생으로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yeah, people would assume that I am in college when I used to be only in middle school. 그래서 굉장한 오해를 받았고,
저 예전에 아 이런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So this was the worst experience that I've ever had. So I went to a wedding with my dad when I was in high school. I think I was only in my first grade in high school. Because my mom was sick or away from somewhere, I just decided to follow my dad to one of his friend's wedding. 근데 어떤 이제 할머님분께서 저희 아빠를 이제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오랜만에 왔네. 이쪽은 처? 이러는 거예요. 진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저희 아빠도 충격받고 저도 충격받고 솔직히 그건 그 할머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One thing that is a little relief, I guess, for me is that I look exactly the same now. So nobody thinks that I'm old. 그러니까 중학교 때 외모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노안 소리는 아직까지는 안 듣는 것 같아요. 아이고 좋아라. 우리 펭귄킬러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얼굴이 보통 그대로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좀 그런 오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중독분 아니시죠? 이거는 매력으로 받아들여셔도 될 것 같아요. 이국적으로 생기셨나 본데요.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어쨌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면 되더라고요. Alright, morning groovers. Thanks for sharing this. We're gonna get to our segment, Lyrics Gone Wrong. 오늘 또 어떤 부캐가 또 가사를 열심히 읊어드릴지 기대해 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5558 Morning Groover. Here is 부석순 featuring 이영지, Fighting Hell Dream!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It's about that time.

0: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Yes, yes, ye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omething's wrong about these lyrics, everyon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questionable, completely out of control. 오늘부터 또 부캐 게스트가 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의 부캐가 또 자신만의 말투로 또 정성스럽게 읽어드릴 건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에게는 주어진 임무가 있죠. So obviously you guys have a job because you're part-timers, 알바생들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그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아, 참 웃기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노래 제목을 맞춰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So you hav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segment so I can see whether you are a good guesser or not.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집중력이 요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아마 제일 집중력이 많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는데요. So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obviously read out the lyrics for you. 지난번에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이탈리안 크리스티나 이렇게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가사를 읽어주셨는데 오늘은 일반인께서 출연을 자청을 하셨어요. 오늘은요, today we're gonna have a kindergarten teacher who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for us. 요즘에 좀 투잡을 뛰시는 유치원 교선생님께서 오늘 자원봉사를 해주신다고 해서 오늘 가사를 읽어드리러 오셨습니다. And yeah, this has been one of our morning groovers' requests. I'm not so sure, but let's go. 선생님, 네, 이제 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가사 읽어주시고요. 병아리반 여러분, 안녕! 잘 들어보세요. 한 걸음씩 step by step. 우 베이비 저기 아가 친구들도 같이 걸어요. 뛰지 않아요.
1: 조용.
0: Gonna get you girl. Step by step. Step by step. 아 아니에요. 뛰지 않아요. 4분 4분 우리 다 같이 걸어요. Step by step. Step by step. 우 베이비 선생님이 조금씩 다가갈 거예요. 놀라지 말아요. Gonna get you girl. 선생님 잡으러 간다. 까꿍 한 걸음씩 오 병아리 반 친구들 step by step step by step 머리 당기지 않아요. 친구 놀리지 않아요. Really want you in my world. 싸우지 않아요. 째려보지 않아요.
1: 하나 둘 합주기가 됩시다. 하
0: Don't cry, just keep walking. Step by step, step by step. Ooh, baby. In your eyes, I see a picture of me all the time. 자, 병아리 반 친구들 한 걸음씩. Step by step. 잘했어요.
2: Big respect to all the kindergarten teachers.
0: 이 목소리로 한 6시간 이렇게 떠드시는 거 아니에요? 와. Big, big respect. 이게 뭔가 오늘 주제와도 상통하네요.
2: You know, the real side of you and the fake side of you. I can't really say the word fake, but I guess the side of you in your social life.
0: 집에서는 이제 릴스나 봐야지. 왜 이렇게 요즘엔 릴스가 재미없어. 이러다가 딱 출근하면은 어린이 여러분!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또 친구들 만날 때는 야, 너 그거 봤냐? 야, 완전 재밌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출근하면은 병아리 반 친구들.
2: big respect to all the kindergarten teachers in serious.
0: 우리 서비님께서 기대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누가 오셨을까 해주셨는데 뭐 기대가 충족이 되셨나요? 역대급 약간 목에 부담이 되는 리딩이었는데 우리 펭귄킬러님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무서워요. 왜요?
3: 어린이 여러분 step by step. Step by step.
0: 너무너무 친절한 What a friendly angel-like kindergarten teacher. 정말 천사 같은 선생님이 와주셔가지고 가사 꼭꼭꼭 정성스럽게 읽어주셨어요. 우리 병아리 반 친구들, 우리 달림말 알마생들 가사 잘 들으셨죠?
2: She said something about step by step. 뭔가 어쩌고 저쩌고 step by step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3: What is the title of the song that our kindergarten teacher just read?
2: 여러분 한번 잘 맞춰보시고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Take a good guess, everyone. Good guess.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Here is Justin Bieber and Ludacris, Baby.

0: All right, 0421. Of course, our Minjun and Lina Mom Morning Groove are texted.
1: 저 방금 차에 타서 듣고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크크크. 운전하면서 PD님 덕분에 엔돌핀 돌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엔돌핀이 이렇게 도신다고 하셨는데,
0: yeah, lik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would be like an emotional roller coaster experience. You know, you sometimes get scared, you sometimes feel surprised, and you suddenly feel a lot of dopamine or endorphins and everything. So just listen to it for 2 hours. Invest 2 hours of your day and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is fun emotional roller coaster.
1: 여러분들,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정답이 그래도 이번 주에는 꽤 왔네요. 예, 지난주, 그 다음에 지지난주 여러분들께서 꽤나 좀 얼음이 되셨는데.
0: I guess now we can have some smart morning givers, our part-timers, sending in their answers.
1: 우리 얼짱님께서 유치원 보내기 무섭습니다. 그 광기의 선생님. 아 맞다. 정답 맞춰야 되죠? 라고 해주시면서 step by step 이라고 everybody step by step body body step by step 못한 거 일부러 보내신 건가요? step by step
0: So it's really scary to send those kids off to this kind of kindergarten after hearing that reading.
1: 아, 왜요? 선생님 되게 뭐 무섭게 뭐 얘기한 것도 없었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 줄 서세요. 뛰지 않아요.
0: What a, it was kind of a nice direction.
1: 우리 뮤지컬 러버 558 모닝그룹어 선생님 무서워요. 왜들 다들 이렇게 무섭다고 하시지?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0: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이라고 They took a good guess. Was that scary?
1: 아니 그러면은 뭐들 어떻게 하시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교 선생님들 아 어머님 천천히 걸어볼게요 스텝 바이 스텝 이라고 아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제가 자꾸 어 왜 무섭지? 이러니까 진심을 좀 담아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진심? 진심까지 더하면 어떤 톤이 나오는 거지? 저 진심 아 약간 이게 다 표시가 나나 보다 부모 입장에서는 저게 페이크의 에너지구나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어린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You know, with the feeling from the all bottom of our hearts the feeling of love towards the kids maybe I could do a better job
0: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1: 근데 저 애기랑 대화할 때도 이런 톤인데
0: You know, when it comes to sharing a conversation with babies well, it's not exactly sharing a conversation because obviously they don't understand me
1: 근데 갓난아기랑 얘기할 때도 이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기가 저 무서워했을까요?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0: 정말 유치원 선생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I definitely can understand that it's not an easy job.
1: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step by step, new kids on the block 이라고 해주셨고요. 서비님께서 new kids on the block에 step by step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0: You guys took a good guess, so at least that's a relief.
1: 아, 여러분들 저 진짜 이거 코너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자꾸 못 맞추시고 막 너무 어렵다고 하시고 이랬는데 걱정이 많았거든요.
0: So I decided to put only one twist to this segment. What I did was I translated the English lyrics into Korean and then read the lyric out loud with a different alter ego. But I guess that was kind of a high level quiz for you.
1: 그래서 이제 번역 같은 거 안 하고 한국어 가선 한국어대로 영어 가선 영어 이렇게 대로 읽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제법 잘 맞추시네요. 정답은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 Oh Baby 였습니다. Oh Baby, Step by Step 이렇게 읽었는데요. 네, 정답이었습니다. Morning Gi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I'm very, very satisfied.
0: 완전 대만족이고 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1: 다음번에는 좀 더 쉬운 퀴즈도 재밌는 거 준비해야지.
0: Okay, so since you guys took an effort to take this guess, let's have a listen to the song that I've been reading out loud. Here is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신상아 모닝그룹어, 굿모닝 출첵합니다. 오늘은 직장 동료 집으로 녹즙기를 받고 같이 출근하러 동료 집 근처로 가는 중입니다. 제가 막걸리를 담궜는데 걸을 때 손목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기계의 힘을 빌리려고요. 잘 걸러지길 기대해봅니다. 모닝그룹님들 모두 활기찬 하루 되세요. Well, today I am on my way to a co-worker's house to pick up a green juice extractor and had to work together. I brewed some homemade makgeolli, but straining it by hand was so painful and brutal on my wrists last time, so I'm relying on the power of machine this time. I really hope it strains smoothly. 그래요. 우리 이왕이면 힘 쓰지 마시고 이렇게 좀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이렇게 좋은 기계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뭔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손맛만한 게 없다. 손맛으로 직접 짜야 맛있다. 아, 전 동의하지 않아요. 솔직히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잘 모를걸요? 그쵸? 이 손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 wrist. Don't waste it all. Just use those machine.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성이시네요. 이 녹즙기로 하시는 것 자체도 굉장한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또 맛있는 막걸리를 담그셨길래 우리 신상아 모닝그루버 맛도 기대하시면서 활기찬 하루 또 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we still have a couple of more messages are coming in that is related to today's topic for MGQ&A. What is something about you that most people would be surprised to learn? For that, we have an answer from 7641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좀 조용하다고 착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또술 얘기야. 술 많이 먹으면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텐션 업되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술잘안 마셔서 그런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So people obviously don't know the real side of me. They think I'm quiet and calm, but once they find out about me, after drinking, I would be screaming around and I would be filled with energy, but people don't know about that because I don't drink that much these days. 그래요. 모르는 게 다행일 수도 있겠어요. 술 마시면 보통 다 다르긴 하죠. 나의 다른 모습이 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다가도 실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So we always gotta drink with responsibility. 아침부터 술 얘기하는 게좀 그렇긴 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막걸리 술. 아, 그쵸. 근데 그거는 그냥 취한 모습인 것 같아요. 나의 또 다른 나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냥 취해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할것 같은데. 평소에는 참하신 분이 많네요. 그러면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아니세요? 친구들이랑 계실 땐 어떠세요? 궁금한데요. Morning Groovers, I will continue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여러분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문자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now have a listen to Destiny's Child Survivor.

So that was Waterfalls by TLC, and we have an interesting answer from Minjun and Lina Mom regarding today's question.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모습 질문 드렸는데 피겨 스케이팅이요 라고 해주셨네요. 겨울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이가 이만큼 먹어도 배우고 타면 너무 재미있어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운동인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발레도 아니고 피겨에서 놀라더라고요. I would be surprised too if you would ask me or if anybody just asked me, hey, you should really go and just learn how to do the figure skating. It's really fun. And I'd be like, what? Figure skating? 그거 김연아, 퀸연아만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럴 것 같은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운동이어가지고 놀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I would be interested. 뭔가 색다르기도 하고 그 막 트리플 악셀 같은 거 저는 집에서 혼자 한번 해봤거든요. Of course, while not wearing any skating shoes. 예전에 막 많이 따라했었거든요. 퀸 연아 이러면서 트리플 악셀 막 이러면서 따라해보긴 했는데 그걸 성공하고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레벨은 아니겠죠. 어쨌든 skating is fun, and especially if that would be figure skating, that would be something very new and special for sure. 와, 피겨 스케이팅을 하시는구나. 이거 무릎 관절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잘 취미생활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서비모닝 그룹어, 또 저의 반전 매력은 인간미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꼭 한 글자씩 틀려요. 연예인 얘기할 때 성이나 이름이 틀린다든지 저번에 정말 난감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회사 정기 승진 날이 있었거든요. 친한 이사님이 상무님으로 승진하셔서 저한테 잠시 볼 일 있으셔서 오셨을 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무실에서 엄청 크게 박수치면서 전무님 축하드려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상무님이 야! 상무야! 이렇게 아 전무 되셔야죠 이제 이러면서 웃고 넘어갔어요. 완전 난감. 이건 뭐 나름 기분 좋은 조크네요 또. 모두가 웃어 넘길 수 있는. So, Sobinim said, my twist charm is definitely my human touch. Whenever I talk, I constantly mess up words by just one letter. And you're not alone in this game. Of course, I do the same. I don't know why I'm like this, but it's been like this for a couple of years. 저는 뭐 꽤나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 이름도 가끔은 생각이 안 나요. 어, 그 내가 좋아했던 그 누구였지? 맨날 이러면서. But what I'm doing these days is that I get really obsessed if I don't remember. 그래서 저는 기억을 못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I will find you and I will get you. 뭔가 이렇게 집요하게 좀 찾아가지고 끝까지 생각해내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꼭 알아내기는 합니다. So that is me. 우리 모두 이렇게 또 인간미 있어야 또 다 이제 뭔가 인간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There is no such as perfect human being, I believe. With that being said, it'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This has been fun 2 hours. Follow us on Instagram. Our Instagram account is morninggroove.tbs. And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nd on Wednesday for another live session.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Who do we have? Paula Abdul, Straight Up.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week,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ABC, All of My Heart. ABC는 they're actually English pop band active in the early 80s, I think. Mid 80s, right? Duran Duran과 동시대를 함께했던 밴드인데 Duran Duran만큼은 그렇게 크게 히트곡을 발표하지는 못한 그런 배출하지는 못한 밴드이지만 but they all sound really sophisticated for their time, right? 80년대 초 음악치고는 굉장히 멋지죠. So ABC, All of My Heart to get us started on this Thursday morning. Hey there, everybody. Happy Thur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t 101.2, 101.3. Today is June 18th. Time is 10:06 and 43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보이는 라디오,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further,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as well by searching 101.2, 101.3.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and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창구가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보이는 라디오 찾으실 수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 오시면 이제 채팅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룸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And don't forget, we can always revisit our show with our reruns at 6 p.m. today and also 2 a.m. in the morning after. So today is Thursday, which means that tomorrow we have another big game, World Cup game against Mexico, right? The host country. 보니까 근데 첫 번째 경기는 지난 금요일 11시였잖아요. It was in the middle of our broadcast. And 내일을 보니까 10시부터라고요. 10시부터이더라고요. So it would be as same time as our broadcast. So it'd be interesting to see how many listeners would actually tune into our show instead of watching the World Cup game. 아니면은 경기 보면서 저번 때처럼 또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So whatever you like, let us know, okay?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게 한 가지쯤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As we get older, I think it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to have at least one thing in life that we genuinely enjoy. You know, most of us work to make a living, right? Let's be honest. Not every job is something we choose to do purely for fun. And if you happen to truly love what you do for a living, that is a rare kind of luck. 정말 생업을 정말 즐긴다면은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But most of the times, that's not the case. 뭔가 빠져들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갖는다는 것. 생각보다 그런 일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죠. Finding something you can really lose yourself in. Something worth your time, energy, and passion is really harder than it sounds. That's why whenever I see my young daughter getting into something, you know, something that she can really discover that passion early in life, and if she finds something that she truly enjoys, I think I would support it, you know, wholeheartedly. 정말 어린 나이에 자녀가 뭔가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너무 환영하고 지원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 또는 열정의 세상을 찾아 헤매는 것 같습니다. I think we spend our lifetime, you know, trying to find, searching for a hobby or craft or passion that feels like home. Unfinished Hobbies라는 글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I remember coming across this phrase, unfinished hobbies somewhere. 끝나지 않는 취미. 아마도 우리 모두 하나 둘씩 unfinished hobby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obbies that we started out really
you know, passionately, but never quite finished. Or maybe abandoned hobby is more like it, right? 아니면은 방치된 취미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뭐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달 치고 방치된 테니스 라켓. You know, those tennis rackets used for a couple of months or, you know, a couple of weeks for even, right? 이 당땡 마켓에 자주 등장하는 거 있죠. 사용 2시간 미만, 신상품, 이런 거. 하지만 저는 꼭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걸 찾아보려고 노력했다는 뜻이니까요. 모든 걸 다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없고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노력은 평생 끝나지 않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So every unfinished hobby is proof that we were actually curious about something and we tried, we gave it a try.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분의 unfinished hobby, abandoned hobby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So, let me ask you this question. What is your unfinished hobby? What was abandoned hobby?

for that matter, was the passion you started pursuing, paused even, or maybe still think about that hobby from time to time. 그런 이야기 하면서 오늘 목요일 프로그램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영역 부과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방 아니면은 카카오 오픈 채팅룸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할까요? This is Maroon 5, Get Back in My Life.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

0: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Modern 5, Get Back in My Life. Just getting started with our Thursday show. So I started out the show by talking about some, I don't know, abandoned passion, should I say? 뭐,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 너무 저희가 많이 이렇게 써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But if you take a look, I mean, think about it. 작심삼일 isn't so bad, right? At least you tried for 3 days. 그래도 3일 동안이라도 이렇게 try 한 거잖아요, 그죠? But the interesting thing is when I, you know, look at the 당땡 마켓, which I often do, 이제 저는 이제 기타 같은 거 살 거 있는지 이제 그 second-hand market, used market 많이 보거든요. And always there's that phrase always comes up. 기타 이제 파시는 분들 보면은 아, 우리 딸아이가 기타 친다고 샀다가 뭐 2주 치고 그냥 케이스 안에 넣어둔 고이 모셔둔 I often see those kind of products being sold mostly by parents that they daughters and sons you know wanted to start learning the guitar and then they probably played for like a couple of weeks and then kind of let it you know stay there untouched. 손도 안 대고 오랫동안 놔뒀다. 그래서 새 상품이나 다름없다. It's as good as new. 이런 문구를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That kind of speaks for, you know, I mean, that's what usually happens, you know. And guitar is not an easy instrument to play. You need perhaps the right teacher when you start learning it. 이제 선생님 통해서 배우는 게 아무래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혼자 배우다 보면 이제 지치잖아요. So that's why you know a lot of you know very cheap, affordable guitar you know you'll see on the second-hand market. 그래서 저는 그런 기타를 가끔 구매하기도 하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Not just guitar, every kind of instrument. A lot of you know different type of hobbies that you know people try for the first time and then give up on it. Sometimes they go back to it and then you know pick it up again and then get into it really.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기타를 쳤을 때 아,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었거든요. 포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음악을 더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치기 시작한 케이스인데 So even if you you know gave up on it for the first time, then maybe there's a chance that you can go back to it and then you know start playing it and start getting into it again. 그래서 여러분들의 unfinished hobby, abandoned hobby 어떤 게 있는지 혹시나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라는 생각. So asking you what your unfinished hobbies are, abandoned hobby, passion you started, paused perhaps, and still think about from time to time.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This is No Reply, 사랑이 있었네.

No reply. 사랑이 있었네. 뭐 이렇게 슬퍼할 만한 주제는 아닌데. Regarding our abandoned hobby. 그 hobby 어떤 취미 생활에 대한 사랑이 있었네. 지금은 없지만 사랑이 있었네. 또 사랑이 있을 수 있네. That's what I mean, right? 좋습니다. 여러분들 unfinished hobby 어떤 게 있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2부 weather report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Veronica 씨입니다. Think of me.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나는 어디로? 딕펑스였습니다. So, regarding the last message sent in by 미희인 서울님 on Threads account, 제가 하면서 남편도 기타로 같이 해요. That's even better. So, I'm the vocal of the band and my husband is the guitarist. 아들이 실용음악 기타 전공인데 아들 밴드 공연 보러 홍대 클럽 다니면서 옛날 대학가요제 나가고 싶었던 그 꿈이 꿈틀대더라고요. 88학번이고 신해철 대상 탄 연도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렇군요. That is fantastic. So the son is a guitar major, right? So we go to Hongdae clubs a lot to see my son's band. So whenever I do that, I think of the 대학가요제, the campus song contest, and kind of that there's that little dream in me that really lingers. That is great. You know, I say follow your passion. 정말 좋습니다. Even better that you know your husband is in the band. 보통 이런 취미 생활 할 때는 본인이 혼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that could cause I don't know a little discomfort and a little trouble within the household. 아무래도 혼자 이제 따로 가족과는 별개로 하는 취미 생활이 어떨 때는 이제 가족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But in this case, I think why not maybe start a band with your son as well? 다 같이 가족 밴드. 그건 약간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Getting a message from Penny님. His unfinished hobby is collecting toy cars, which is something that he did as he grew up. But he is almost in his 30s, so I'm more focusing on the adulthood. Which is a good idea. Also, collecting magazines. And since we are in this generation of e-magazine, I think that as a hobby, a big interest exploring K-pop music and whatnot.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you kind of grew out of it sometimes. 뭔가 이제 마음이 좀 멀어지는, 왜냐면 나이에 또 걸맞는 그런 hobby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메시지 감사드리고 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하나 골라서 틀어드립니다. This is one time입니다. One time.

One time 이었습니다. Good old one time, huh? Don't you think? 지금 들어도 좋네요. So let's continue on with what kind of abandoned hobbies or paused passion. Let me put it that way. It sounds better that way. 뭔가 이렇게 포기한 취미 하니까 뭔가 이렇게 포기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Let's say that it's just on pause. 뭔가 이렇게 잠시 내려놓은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뽀글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큐모닝. 한때 그림 오일 페인팅을 취미로 꽤 열심히 그렸습니다. 뒷목이 너무 아파서 그만뒀지만 아직도 언젠가 다시 시작하자 생각하고 있어요. I used to be quite into oil painting and I stopped because of neck pain, but I still hope to get back to it someday. 그렇군요. 그림 그리는데 어떤 자세 때문에 뒷목이 아프신 거였군요. 자세를 바르게 하시면 되지 않겠나요? 자세가 참안 바른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I'm not want to say about the good posture, right? I'm probably the one with the worst posture in the world. 참 자세가 안 좋아서 저도 여기저기 문제가 있는데. Anyways, 보글림 says 그리고 유럽 축구 팬인데 이것도 시차에 따른 피로 때문에 보기를 관뒀는데 월드컵은 참을 수가 없어서 요즘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새벽에 잉글랜드 크로아티아전 봤죠. 너무 피곤합니다. I'm also a big European football fan. I gave up watching live matches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but the World Cup is impossible to resist. So I stayed up for the England Croatia match last night. I'm really exhausted today. 그렇죠? 그렇군요. 보통은 이제 취미 생활을 어떤 physical limitation, 뭔가 이제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되신 케이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군요. 그래요. 너무 이렇게 이 체력까지 이제 무리가 가면서 건강에 무리가 가면서까지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취미는 아니겠죠. 잉글랜드 크로아티아전 어떻게 됐나요? 잉글랜드가 이겼다라고 저도 본것 같긴 합니다만. Update us on the scores, okay? 신청곡으로는 두곡 주셨는데 제가 한곡그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롤링 스톤스의 클래식이죠. Paint It Black.

Rolling Stones, Painted Black 였습니다. 뽀글림 신청곡이었습니다. Hope you get back into your oil painting with a good posture, I guess. 좋습니다. 하나 사연 더 소개하고 first half 마치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분이죠? 독더미님께서 일본어 공부 아니면 일본 드라마 보기입니다. 한 25년 전에 김우라 타쿠야가 출연한 드라마를 시작해서 최근까지 쭉 보고 있는데 일본어라고는 할머니께서 어릴 때 알려주셨던 인사 외에는 하나도 몰랐지만 이제는 자막 없이 봐도 어느 정도 이해되고 여행 가서 이것저것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이니 일본어 공부 툴로 추천할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My unfinished business is studying Japanese by watching Japanese drama. And I started about 25 years ago by watching a drama starring Kimura Takuya. And I barely knew any Japanese, but now I can understand quite a bit without subtitles, you know, when I watch dramas and even hold a simple conversation when I travel to Japan. That is great. 와, 그 정도의 어떤 레벨까지 가셨다는 거는 that is not unfinished business. You have achieved quite a bit. 그래서 unfinished라기보다는 but you want to take it even further. 더 높은 레벨까지 가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죠. Go for it.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하지만 드라마가 너무 재밌으니까 또 계속 보게 되니까 그게 공부도 되는 거겠죠. 독더미님 감사드리고요. 신청곡도 또 동경소녀 김광진 씨 곡이죠. 보내주셨습니다. 듣고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김광진 동경소녀.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4: Hit it!
3: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4: Drop it!
3: B-S.
4: Come on, y'all!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And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We have our YouTube live stream available as well as Boyner Radi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say hi, hang out with us. 문자 창도 열려있는데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Your song request, the stories or shout-outs or even a simple true-check would be great. 그냥 잘 듣고 있다. 이런 메시지만 보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So we are talking

About unfinished hobby, abandoned hobby. Abandoned hobby라고 하니까 뭔가 좀 굉장히 negative connotation이 있는 것 같습니다. I'm not trying to light any negative aspect of, you know, us giving up on a certain hobby. I think that is only natural because not every hobby is for everybody.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매치를 찾는 게 finding something that is compatible to your style, personality and your traits is very important. So we go through this, trial and error phase of finding the right hobby for you. 그런 의미에서 많은 실패를 해볼수록 또 많은 좋은 나한테 딱 맞는 그런 것을 찾는 그 찬스가 더 높겠죠, 아무래도, 그죠? 제니님께서도 오늘 사연 관련해서, 주제 관련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저의 unfinished hobby, abandoned hobby는 기타와 노래입니다. 요즘은 홈 레코딩 장비에 계속 관심이, 기타는 제가 취미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안 치고 있지만 저의 unfinished hobby임이 분명합니다. 기타라는 아이를 처음 접한 그때 열정을 찾고 싶네요. I think as long as you don't give up on it, I think that could be a sort of a sustainable hobby, something that you could continue, without feeling that much pressure. 그러니까 굳이 막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So as long as you have your guitar at home and then you pick up your guitar whenever you feel like playing, that's I think good enough. 그죠? 그 이상 뭔가 더 잘 치고 싶다 하면은 그거는 t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to definitely invest a lot of time in. But other than that, if you just want to enjoy it as a hobby, I think, that should be good enough, I think. 네, 홈 레코딩 장비에 관심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I think these days it's a great time to get into home recording because it's never been more affordable than now to get into a home recording. 요즘에는 장비가, 좋은 장비들이 너무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비용 면에서는 정말 딱 하기 시작하기 좋은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f you check out, Dangdaeng Market, those second-hand market, you'll be able to find a lot of even more affordable, equipment. 뭐 요즘에는 그냥 컴퓨터는 당연히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홈 레코딩 하시려면은 마이크 하나, 그 다음에 what's called the interface. 그 컴퓨터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거 두 가지만 장만을 하시면은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Let me know if you need some recommendation.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신청곡도 여러 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제가 선정한 곡은요,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곡입니다. The Sign.

파리와 런던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모든 케이팝 공연을 봐왔어요. 도끼에서부터 더 로즈 그리고 BTS까지 최근엔 우즈 공연도 봤다고 이렇게. I guess that is, you know, the importance of soft power. You know, 이 뭔가 이렇게 저희가 뭐 K culture 뭐 그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I guess that is, you know, where it stands. You know, that's the power of, you know, how certain culture can really influence people. 그런 의미에서 참 K 컬처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죠? 이렇게 뭔가 음악과 문화를 통한 디플로마시 중요하죠. 굉장한 팬인가 봅니다. BTS. The Rose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K-pop을 정말 관심 있게 보는 팬이 아니면 모를 수 있는 그런 밴드인데, 물론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인기인 밴드로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The Rose 그 밴드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래서 The Rose의 곡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Sorry라는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밴드라는 제목의 그 유튜브 포스트였는데 I think The Rose was definitely one of those bands. 굉장히 많았었죠. Rolling Quartz라는 그 여성 락 밴드도 있었고요. 참 활동하는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보다 더 인정을 받는. I guess that is could be attributed to their music style as well. There are certain styles that sells better outside Korea. The Rose가 확실히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I think, of course, they are a popular band in Korea, but let's say they're even more popular outside Korea. 연주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I saw them in one of the audition program. 그래서 이제 커버곡도 하는 그런 영상도 있고 봤는데 they are actually a very superb band with great instrumental players as well.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할까요? 데파페페 연주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Sunshine, Surf.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Welcome to Indie's Cover. Indie's 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Indie와 discover, indie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만든 코너명입니다. So we are trying to discover as many gems in the Korean indie scene. Gems that are lesser known to general public.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곡들을 찾아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So we have four new fantastic songs ready for you to be, be amazed by. 첫 번째 아티스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티스트는 카더라라는 모니커를 사용하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Her introduction says 군가, 동요, 댄스, 팝, 포크 장르를 가리지 않고 곡을 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o she writes any genre from military songs even and children's song, dance, pop, folk. And she recently, I would say recently because it's last December, she released her first EP titled Misplaced. 작년 12월에 이제 발매된 첫 EP의 한 곡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The thing about this EP is that it's done with just a single track guitar and a voice. 기타 한 대와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녹음된 EP인데 굉장히 인상 깊은 EP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 듣고 어떤 곡을 틀어드릴까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So Many Alpacas라는 곡인데요. 일단 제목부터 상당히 intriguing하네요. 그죠? 이런 설명을 주셨습니다. About this song. 살다 보면 영화 같은 순간이 지나가는 밤들이 있죠. 아마 일렁이는 파도에 잠시 흘린 것뿐이니 어지러운 마음은 전부 바다에 버려야 하는 거겠죠. 말이 안 되니까요. So he says that there are some magical nights, but it can't really be magic. It's just that waves under the moonlight fool you. I should probably throw these thoughts into the sea because they make no sense. 이런 설명이 함께 보내주신, 설명을 함께 보내주신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카더라입니다. So Many Alpacas.

카더라였습니다. So many alpacas라는 곡이었는데요. 제니님 says, 기타와 목소리만으로도 리듬감이 넘쳐납니다. Yes, such a minimal arrangement, but very distinct and attractive, attractively distinct voice tone. 그다음에 송라이팅의 어떤 이 플로우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I was thoroughly impressed. 유튜브에 곡들을 올려주시는데 이 곡들마다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watching the busking scene kind of unfold. 또 한 가지 BEFM의 리포터로도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She is actually active as a reporter for BEFM. 저 BEFM은 또 TBS EFM의 또 시스터 채널처럼 굉장히 돈독한 그런 채널인데요. 반가웠습니다. 좋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second artist. The second artist is 미교, singer-songwriter 미교 씨인데요. Interesting factoid about 미교 씨 is she started out as a member of a girl group named 단발머리. 2014년에 단발머리라는 걸그룹 가수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팀이 해체된 이후 싱어송라이터로서 다시 시작을 하셨다는 이제 그 소개 글을 봤습니다. 이분 역시 이제 버스킹 활동을 꽤 많이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미교의 곡입니다. 쏟아지는 별들 속에서.

Our second in discover artist, 미교 쏟아지는 별들 속에서였습니다. 3056님께서 아이유님처럼 예쁜 노래네요. Reminds me of a pretty song, sung by 아이유. 그렇군요. So after, you know, getting out of the band, 단발머리, after the disbandment, 홍대나 신촌에서 버스킹 활동을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스킹 활동이나 커버곡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던 도중에 그 윤종신 씨의 좋니? 그 여자 답가 버전을 부르셨는데 그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유명해지셨다고 합니다. So she gained attention with her female reply version of the 윤종신 song, 좋니? Became a sort of a viral hit and bringing her widespread recognition.

오후만 있던 일요일을. Which is a song actually with the same title by 들국화. 들국화 또 1집에 수록된 곡이기도 했는데요. Let's listen to it. 안준호 프로젝트 오후만 있던 일요일.

안준우 프로젝트 오후만 있던 일요일 완전 네 곡을 함께 들으니까 there's a certain diversity with the vibe and the music style 뭔가 이렇게 네 곡을 차근차근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So 오후만 있던 일요일 by 안준우 프로젝트 was nothing like the 오후만 있던 일요일 by 들국화. 대국화의 오만 있던 일요일과 어떤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곡인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show and also for In This Cover. In This Cover will be back next Thursday as well. 그래서 이 오만 있던 일요일을 준비했는데 Interesting thing about 오만 있던 일요일 by 대국화, which was part of their first album, was actually composed by 이병우, who is the member of 어떤 날 기타리스트 이병우 씨의 곡인데 또그 대국화의 키보디스트죠 허성욱 씨가 또 곡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 곡으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Remember, cutie name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 leave you with 대극화 오후만 있던 일요일.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3: 首尔，我来了。

0: 从首尔出发，
1: 聊生活，
0: 聊文化，
1: 也聊我们自己。
0: 这里是首尔我来了。
2: 하루틴모델손흥민입니다매일먹는비타민많이먹는것보다얼마나잘흡수되는지가중요합니다그래서하루틴은리포좀재현기술로흡수율을높였어요이제비타민흡수율로까다롭게고르세요대한민국비타민캡틴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판매우리 ENL 하루틴건강기능식품광고
4: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피아6천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고아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5: 올해12살성민이는아무로떠난엄마를대신해새동생들의엄마가되었습니다
6: 엄마없어도항상씩씩하게지내야된다그말을가장많이하셨어요
5: 서툴게차린밥상으로동생들의식사를챙겨보지만넉넉지않은형편에달걀프라이하나도나눠먹는동생들을보며미안한마음만커집니다성민이와동생들의건강한내일을위해여러분의마음을전해주세요후원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광고.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으쌰으쌰나이가들어도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을만나면모두가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4: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5: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That was the Beach Boys' Good Vibration. Good vibes only.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비교를 여러분들은 많이 하시나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좀 하게 되는 게 비교인 것 같은데. You know, they always tell you that you shouldn't compare. Comparison is really bad for you and everything. 근데 이 비교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좀 보고 싶은 부분만 잘라서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교를 절대 안 하는 것. 좀 어렵겠지만, 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왕 비교를 할 거 좀 제대로 1부터 10까지 쫙 펼쳐놓고 다 비교하다 보면 조금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Because we judge our whole behind the scenes against someone else's one single best moment and then just wonder why we come up short. But nobody posts about the doubt, the failures, the years that almost broke them. So when it comes to making comparison of our life and the life of other people, we have to actually take a look at the whole picture instead of that one single part. You might be better off in other fields compared to that person, things like that. So when it comes to making comparison, if you are going to make the comparison ultimately, just do it from 1 to 10. So that is my suggestion for you today. 모닝 그루버들, 좀 잘 주무셨나요? 저는 한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1: I always try to get some good sleep, but I had really difficult time trying to go to sleep last night. Well, because first of all, I was trying to go to bed, but then like I was way too energetic somehow. Maybe I had too much vitamin, so I was kind of alert, but then I just tried to lay down. I need to sleep.
0: 자야 돼. 제발 좀 자. 좀 자. 눈 감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I hear this sound. 벌써부터 출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때문에 한번 깼고 luckily I got it. 저 확 잡아버렸거든요. 얼마나 저를 이렇게 많이 먹었던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벽에 이렇게 딱 붙었는데 그 잔상이 꽤나 좀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기 선생님 때문에 잠을 잘 못 잤고
1: Another reason why I couldn't go to bed is because of the sound coming outside. Because, you know, it's kind of hot late at night, so I always open the window.
0: 더우니까 이제 창문을 열고 자잖아요. 근데 밖에서 막 이런 소리가 무슨 밖에서 레이싱이 막 펼쳐졌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레이서들이 막 이러면서 뭘 그렇게 새벽에 운전을 하시나. 제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진짜 한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1: So I'm trying to drink some extra amount of coffee and just trying to stay alert. I have a long day today, so I don't know how I'm gonna be able to survive it.
0: 하지만 우리 여러분만큼은 좀 푹 주무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문자 좀 읽어볼까요?
1: Water Tank Morning Groover 출석합니다. Happy Life Morning Groover도 오셨어요.
0: Good morning, Dr. Paper 상민님 그리고 Young H님 모두 모두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1: Thank you for your attendance check. I want to see more of that. To do that, you can always send me your messages while listening to the program.
0: 출첵하시거나 뭐 사연 보내시거나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신청곡 등등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1: You can also participate for free by leaving your comment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0: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알바생들의 많은 참여 열릴 기다리고 있으면서 We're gonna now take a word from our sponsors.
1: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0: Welcome to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question because I'm always curious about our morning goovers. 모닝 그루버들이 항상 궁금한 저로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질문 보따리예요, 완전.
1: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morning goovers. What is a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usually know about?
0: Ooh, the secret side of you.
1: What is something about you that most people would be surprised to learn?
0: 오늘은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
1: 사람들은 나의 이런 모습을 잘 모른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나만의 반전 매력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So let me know about that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여러분들만의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반전 매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차차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전 매력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제가 행동하는 게 일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So I act pretty much the same whether I'm with the family, whether I'm with my friends, or whether I'm on air. I think I'm pretty much similar.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아 방송이니까 저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일터에서나 방송할 때나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딱히 반전 매력이라고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I guess to tell you guys about that one side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me, maybe the side that they would be surprised about would be perhaps my parking skills. 저 주차를 좀 되게 잘해요. 별거에 다 부심이 있죠?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쫙 주차를 하고요. 각도 되게 잘 맞추고요. 뭐 평행 주차, 전면 주차, 또 이렇게 뭐 뒤로 넣는 후진 주차 다 잘합니다. 한 손으로 막 이렇게 멋있게 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주차를 잘하는 저만의 그런 반전 매력이 있어요. 되게 주차 못할 것 같이 생겼는데 어쨌든 주차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의 의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So we're gonna be talking about that. What about 박은혜 팀장님? 여러분들 박은혜 팀장님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She's like the secret person ever, like here on Morning Group for so many, many years. 되게 뭔가 신비주의 느낌이 나시잖아요. 굉장히 우선 절세 미녀세요. 근데 뭔가 반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TBS EFM에 딱 왔을 때 좀 충격받았거든요. 너무 여기서 막 그 예쁘셔가지고 어 진짜 예쁘시다 이랬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잘 안 친했으니까 뭐 성격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잖아요. So, you know, it took me some time to figure out about her personality and her character when it comes to 박은혜 팀장님. But then when we got close, I did find out about that one special side that not many people could notice. 어떤 거냐면 좀 되게 은근히 개그 캐릭터세요. 되게 생긴 거? 외모? 이런 것과는 다르게 되게 말하는 게 되게 위트가 있고 뭔가 개그 그런 약간 개그우먼 느낌이 좀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것이 저만의 느끼는 박은혜 팀장님의 반전 매력, 의외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죠? 이럴수록 더 궁금해지실 텐데 계속해서 궁금해하시고요. Alright, Morning Givers. Now I can sit back and relax and wait for your responses about that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usually know about.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나쁜 모기. 썸머님, 오늘 너무 피곤하셔서 어쩌나? 이라고 해주셨네요. Bad mosquito. I'm kind of worried the summer might feel tired today. 일단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오히려 좀 각성이 된 상태? 근데 이제 방송이 끝나거나 이제 오후 한 12시, 1시 넘어갈 때가 좀 고비일 것 같기는 해요. So this afternoon would be the tough hour for me. But right now, I'm in a good condition somehow. Yeah, I'm doing so fine at this moment. 걱정 감사드리고요. 찬이송님께서 굿모닝 썸머피디님 절대음감의 반전 매력이 있잖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I can pitch notes naturally. Yeah, it's my hidden talent for sure. 이거는 이제 썸머 주장하는 반전 매력이고 뭐 이렇게 검증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비밀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긴 하거든요. Alright, Morning Givers. Let's get to a song break. This is The Birds. Turn, turn, turn.

Let's see who else is here. 펭귄킬러님 오셨군요. Good morning. 문자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And 사뚜기 Morning Groover asked a question.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팀장님 성함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1번 박은희, 2번 박운희, 3번 박운희, 4번 방은희. 오늘의 신청곡 Ramon Eclipse. 정말 슬프게도 다 틀리셨어요. 어떻게 정답이 이렇게 하나도 없으실까요? 옵션에. So none of the options. You have like no answer among the option that you have suggested. 땡땡땡땡. 네개다 틀리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우리 박운희 팀장님, basket producer. 우리 박운희 팀장님의 성함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박운희 팀장님께서 2번 박운희에다가 이렇게 형광펜을 치셨어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그러면 이게 정답인 거죠. 박구니 팀장님이십니다. 진짜 실명 안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계속해서 맞춰보세요. 우리 박원희 팀장님이 그렇게 바로 이렇게 성함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Okay, let's get back to our topic. 우리 이제 여러분들의 의외의 모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So what is that one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우리 체육부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첫인상이 새침하고 딱 부러지는 성격?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엄청 허당해. 이제 좀 그만 털털하고 싶어요. 저도 야무지고 새침하고 싶은데 바보예요, 바보. 이래도 나 저래도 나 꾸밈없이 살렵니다.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신청해요. So people usually think my first impression is chic, sharp, and totally pulled together, but I'm actually such a clumsy goofball. I really wish I could stop being so carefree. And I just want to be smart, poised, and elegant person, but I'm just a total clumsy person. 아, 그렇구나. 뭔가 좀 도도하게 그런 첫인상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뭔가 좀 새침하고? 나 체육부장이야. 약간 이런 인상? 근데 알고 보시니까 약간 허당기도 있으시고 완전 매력 덩어리시네. 우리 체육부장님. 반전 매력이시네요. 이런 게 완전 제대로 된 반전 매력이죠. 그쵸? 저는 시크해 보이지 않고 딱 처음 봤을 때도 사람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냐 아이냐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저한테 아이냐고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So I actually feel quite nice. I mean, I've never experienced it before. So I would have to say it would be quite nice if somebody asked me, oh, are you an introvert? Because I was never asked that question before.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아 약간 아이 성향이시군요 이러면은 입꼬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쓱쓱 아 그렇게 보이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런 적이 아직 없다. 그래서 우리 체육부장님은 정말 매력 덩어리진 거예요. 반전 매력이 완전 장착돼 있으시니까요. Morning Groovers, don't be shy and let me know the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 오늘 저한테 몰래 몰래 알려주시면 제가 방송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ver there. Alright, let's take a listen to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This is One Direction, What Makes You Beautiful.

And you are tuned into Morning Groove. 서비님, Good morning. 출첵 문자 우리 보이는 라디오 스트리밍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비님. 이 서비님께서 진짜 감동인 게 제가 매번 다시 보기를 TBS EFM 모닝 그룹 채널에 올리잖아요. 항상 정말 매일매일 댓글을 1등으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서비 모닝 그룹. And speaking of that channel, TBS EFM 모닝 그룹 유튜브 채널. Believe it or not, we are already having over 400 subscribers.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숫자고 소중한 숫자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보기 영상만 띡 올리는 건데 400명 이상의 구독자가 생기지?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저의 그런 400 이상의 구독자 수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닝그루버들 그리고 우리 알바생들 최고! 조국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일 마치고 퇴근길에 인사드립니다. 모두들 활기차고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So you're on your way back home after work. Thank you for this message. Cheerful message. 조국 모닝그루버 항상 퇴근길에 이렇게 또 활기찬 그런 응원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안전 귀가하시고 또 강아지들과 산책 즐겁게 하시고요. 아직 아침까지는 날이 너무 좋아요. 그쵸? On early mornings and late at night, it's pretty chilly, actually. So it's actually really nice to feel that natural wind if you open the window. 그래서 창문만 열어도 되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열대야 이런 거 없어가지고 충분히 이른 아침 그리고 늦은 저녁에 좀 선선한 날씨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Okay, let's get back to our topic. What is something about you that most people would be surprised to learn?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 잘 몰라요 싶은

나름 좀 꼼꼼하고 디테일이 있습니다. 박은이 팀장님의 이름을 찾아내는 것처럼. 어떻게 찾아내셨지? So my twist charm is that I usually seem a bit clumsy, but I'm actually quite meticulous and detail-oriented, just like how I track down the team leader, Baguni's name. 홈페이지 들어가셨나? 와, 어떻게 용케이도 알아내셨네요. 맞습니다. 우리 바구니 팀장님의 리얼 성함은 박은이 팀장님이십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평생 이렇게 불려오신 것 같아요. 별명 뭐 사실 뻔하죠. 우리 항상 이름으로 이렇게 별명 짓잖아요. You know, Koreans are so genius when it comes to coming up with those nicknames. They would try to come up with nicknames that has the similar pronunciation. 그래서 바구니 팀장님, 비구니도 별명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쵸? 바구니, 비구니 뭐 이런 거.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그런 별명 불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반전 매력. 사람들은 나의 이런 모습 잘 몰라요 싶은 것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 will be waiting for those fun messages. Okay, it's time for a song break, everyone. Let's have a listen to the Beatles. Strawberry Fields Forever.

질문 갑자기 던져보는데요. You know, are we really showing our real side to the people that we meet at work or to our friends or even our family members? 이게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So depending on where you're at, depending on which environment that you're at, you know, you would find out about that side of you that you didn't even know about yourself. 그래서 오늘은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사연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So let's find out by first reading out our, of course, one and only 얼짱님's message.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저는 혼자 운전할 때 진짜 시끄러워요. 노래도 부르고 혼잣말도 하고요. 하지만 차에서 내리면 고상한 척을 해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잘 모른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왜 고상한 척 하세요? 차에 내리셔서? So according to our 얼짱님, they said, I'm so loud when I drive alone in my car. I sing my heart out and talk to myself constantly while I'm driving. But the moment I step out of the car, I act all elegant, so people have absolutely no idea what I'm really like. But I totally understand why you're doing that because that is your own individual separate place. If you're living with your family member, for example, even your home cannot be your own private place. Only when you are driving alone with your own vehicle and when you have nobody sitting next to you, that is the real time for you to enjoy, to be yourself, isn't it? I can totally feel you. 뭐 이제 자동차가 꼭 운전의 수단도 될수 있지만 나만의 그런 공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동하는 노래방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저 지난번에도 약간 의심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여쭤봤잖아요. 주말에 이제 세차하러 나간다고 해서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대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그게 이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올게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보통 세차하는데 제가 주말에도 지나가 보면 줄이 엄청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뭔가 혼자들 이렇게 와 계시는데, 아, 약간 집에서 살짝 벗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But anyways, totally, you get to be yourself if you're alone in your car. 노래조차도 내가 듣고 싶은 것좀 모처럼 들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You can select your own music for yourself, do whatever you'd like when you're alone. at your car.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그렇게 싫은 시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im's fan Moninguber. 지금은 그냥 푸짐한 동네 아저씨지만요. 20년 전에는 날렵한 군인이었습니다. 실제 사진을 배경으로 AI로 포스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육군 홍보대사라도 해볼 걸 그랬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렇구나. 근데 예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배우 하셔야 될것 같은데 배우 안 하고는 못 배길 외모신데요? 한 번도 그쪽 오디션을 본게 아니란 말이에요. So, Kim's fan Moninguber sent a picture of himself back in the days, and wow, it's good looking. 정말 잘생기셨는데 미남이셨는데 그냥 군인을 하시고 뭔가 다른 도전을 안 하신 건가요? 아까운데. thanks for sharing this picture. AI 포스터를 이렇게 막 정성스럽게 만드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 홍보대사 하시지 그러셨어요. 지금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지금도 보니까 되게 이렇게 진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아, 그 홍콩 배우 누구 닮으셨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루버. 우리 6497 모닝그루버. 저는요, 정말 화가 많은 사람인 였는데 얼굴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옷상이어서 제가 친절한 줄 알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정색해도 주변에서 상처받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 덕분에 성격을 죽이고 덩달아 조금 친절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답답해. 그러셨습니다. So I have a lot of anger inside me, but because of my facial expression, people often would say that I would be a very friendly person, but that is actually not the case. 그렇구나. 이 외모 때문에 오해받는 경우가 되게 많죠. 실제로는 난 그런 성격 아닌데. 약간 되게 좀 시크해 보이세요. 이런데 사실은 굉장히 또 이제 마음 여리고 막 친절하고 막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people basically judge you based on their first impression or based on how you look. 그래서 약간 좀 억울할 때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 나 이런 사람 아닌데.
근데 뭐 어때요? 덕분에 좀 화 좀 죽이고, 예? 좀 친절하게 사는 게 또 이제 내 외모 덕분인 거잖아요? 이렇게 또 성격이 변하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 외모가로 종종 정말 많은 오해를 해요. 그쵸? 아,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저한테 받는 오해는 뭐 말랐으니까 이렇게 막 뿔뿔뿔 잘 다니는 것 같아 이랬는데 뭐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말랐으니까 많이 안 먹을 거야 막 이러는데 저 되게 많이 먹고요. 좀 그래요.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you. 가끔 보면은 Sometimes I think to myself, how much would people actually know about me? 과연 나의 한 30%라도 알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우리만이 알 수 있는 나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So let's talk about that, morning groovers. 이런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나만의 모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계속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lso, if you want to participate for free, you have two options. First, leaving your comments on our viewable radio, TBS EFM YouTube live stream. And we also have our open chat room on KTalk app. 카톡 어플 가시면 또 우리 오픈 채팅방 있어요. TBS EFM 모닝그룹 검색하시고 또 들어가셔서 다양한 참여 가능하십니다.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a song break and I will get ready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어디 가지 마시고요. Stay tuned everyone.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Paul McCartney Still Love Song. A Stilly Love Song. Excuse me.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Welcome back, everyon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 am Summer PD, and I'm very happy to have you joining us this morning also.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And at this moment, we're going live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현재까지 월수금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모닝 그루브입니다. Okay, let's see more check-in messages. 아직 이제 출첵마저 하고 계신 모닝 그루버들이 계셔서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진 모닝 그루버, 굿모닝입니다. 하진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 모닝 그루버. 모닝그루브 덕분에 오늘도 힘이 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하나면 된 거예요. 그 누구 한 분이라도 이 방송 듣고 힘이 나셨으면 그거 하나로 저는 족합니다. So at least we have one morning groover who feels energetic and enlightened. So that counts right. I'm very happy to see these kind of messages. Thank you so much. And of course, our morning groover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Benny.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Okay, now let's get back to our topic.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그런 의외의 모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5558 뮤지컬을 사랑하시는 558 모닝그룹께서 굿모닝, 너무 힘드네요, 오늘. 힘을 낼 수 있도록 부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의 모습은요, 저희 회사 분들은 제가 술을 잘 마시는 걸 몰라요. 입사할 때마다 알쓰라고 소개를 해서 친한 분들만 제 본 모습을 알지요. So what people don't know about me is that my coworkers have absolutely no idea that I'm actually a good drinker. Every time I start a new job, I introduce myself as a lightweight who can't handle alcohol. 이거는 약간 뮤지컬 러버 모닝그룹께서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의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못 마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겠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걸까요? 괜히 잘 마신다고 하면 좀 귀찮아지긴 하니까 아우 술도 잘 마신다고 했지? 우리 뮤지컬 러버 한잔 하러 가지 그래? 막 이러면서 술 좋아하신다고 한잔 하러 갈까요? 막 이러면서 Maybe you would get a lot of suggestions, you know, sometimes unnecessary suggestions to drink. 한 분이 부탁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또 부탁하고 이러면 뭐 매일매일 everyday니까 사실 좋지는 않겠죠. You know, you would only drink if you would feel like it. 또 내가 내켜서 이제 한잔하는 게 더 기분 좋지. 내키지 않을 때 먹는 건 참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딱 친한 분들께만 보여줄 수 있는 뮤지컬 러버만의 모습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What about Penguin Killer? 우리 Penguin Killer님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According to our Penguin Killer, 문자를 길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얼굴 때문에 억울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누가 먼저 와서 말을 잘 걸지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노안이라 학교 선생님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참 가볍고 까불거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디나 가면 한국 사람인 줄 절대 못 알아본다는 것. 심지어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요. 예전에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딸아이의 학원 선생님이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있었는데 와이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아버님이 중동분은 아니시죠? 내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지 겉으로는 과묵해 보이기는 해도 겁나게 말이 많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이 문자만 봐도 말이 많으신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Because you have sent in a packed message full of so many texts, so I can see that you're a very talkative person. But obviously people don't really get that because of how you look. People also think that you look older than you actually are. And also they think that you're not from Korea. 외모 때문에 오해 진짜 많이 받으시네. 한 가지가 아닌데요, 이거는. 그쵸? 국적부터 해서 나이 등등. 너무 억울하시겠다. 이 나이는 진짜 좀 서러운 게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대학생이냐, 직장인이냐 이런 오해를 좀 받았었어요. 좀 심하죠. 제가 영어 학원을 좀 성인들이 다니는 그런 영어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좀 고차원적인 영어를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사 선생님이 저를 같은 뭐 대학생으로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Yeah, people would assume that I am in college when I used to be only in middle school. 그래서 굉장한 오해를 받았고
저 예전에 아 이런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So this was the worst experience that I've ever had. So I went to a wedding with my dad when I was in high school. I think I was only in my first grade in high school. Because my mom was sick or away from somewhere, I just decided to follow my dad to one of his friend's wedding. 근데 어떤 이제 할머님분께서 저희 아빠를 진짜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오랜만에 왔네. 이쪽은 처? 이러는 거예요. 진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저희 아빠도 충격받고 저도 충격받고 솔직히 그건 그 할머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One thing that is a little a relief, I guess, for me is that I look exactly the same now. So nobody thinks that I'm old. 그러니까 중학교 때 외모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노안 소리는 아직까지는 안 듣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좋아라. 우리 펭귄킬러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얼굴이 보통 그대로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좀 그런 오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중독분 아니시죠? 이거는 매력으로 받아들여셔도 될 것 같아요. 이국적으로 생기셨나 본데요.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어쨌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면 되더라고요. Alright, morning groovers. Thanks for sharing this. We're gonna get to our segment, Lyrics Gone Wrong. 오늘 또 어떤 부캐가 또 가사를 열심히 읊어드릴지 기대해 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5558 morning groover. Here is 부석순 featuring 이영지, Fighting Hell Dream.

0: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Yes, yes, ye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omething's wrong about these lyrics, everyon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questionable, completely out of control. 오늘부터 또 부캐 게스트가 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의 부캐가 또 자신만의 말투로 또 정성스럽게 읽어드릴 건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에게는 주어진 임무가 있죠. So obviously you guys have a job because you're part-timers, 알바생들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그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아, 참 웃기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노래 제목을 맞춰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So you hav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segment so I can see whether you are a good guesser or not.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집중력이 요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아마 제일 집중력이 많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는데요. So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obviously read out the lyrics for you. 지난번에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이탈리안 크리스티나 이렇게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가사를 읽어주셨는데 오늘은 일반인께서 출연을 자청을 하셨어요. 오늘은요, today we're gonna have a kindergarten teacher who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for us. 요즘에 좀 투잡을 뛰시는 유치원 교선생님께서 오늘 자원봉사를 해주신다고 해서 오늘 가사를 읽어드리러 오셨습니다. And yeah, this has been one of our morning groover's requests. I'm not so sure, but let's go. 선생님, 네, 이제 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가사 읽어주시고요.
1: 병아리반 여러분, 안녕! 달림반 친구들, 선생님이에요. 5 step. 우, 베이비. 저기, 아가 친구들도 같이 걸어요.
2: 뛰지 않아요. 조용.
1: Gonna get you, girl. Step by step, step by step. 아, 아니에요. 뛰지 않아요. 4분, 4분. 우리 다 같이 걸어요. Step by step, step by step. Ooh, baby. 선생님이 조금씩 다가갈 거예요. 놀라지 말아요. Gonna get you, girl. 선생님 잡으러 간다. 까꿍. Step by step, step by step. 머리 당기지 않아요. 친구 놀리지 않아요. Really want you in my world. 싸우지 않아요. Step, step by step. Ooh, baby. In your eyes, I see a picture of me all the time. 자, 병아리 반 친구.
0: Big respect to all the kindergarten teachers. 이 목소리로 한 6시간 이렇게 떠드시는 거 아니에요? 와, big, big respect. 이게 뭔가 오늘 주제와도 상통하네요. You know, the real side of you and the fake side of you. I can't really say the word fake, but I guess the side of you in your social life. 집에서는 이제 릴스나 봐야지. 왜 이렇게 요즘엔 릴스가 재미없어. 이러다가 딱 출근하면은 어린이 여러분! Back to all the kindergarten teachers in serious. 우리 서비님께서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누가 오셨을까 해주셨는데 뭐 어린이 여러분! Step by step, step by step. 너무너무 친절한 What a friendly angel-like kindergarten teacher. 정말 천사 같은 선생님이 와주셔가지고 가사 꼭꼭꼭 정성스럽게 읽어주셨어. 어떤 노래일까요?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What is the title of the song that our kindergarten teacher just read?

여러분들 한번 잘 맞춰보시고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Take a good guess, everyone. Good guess.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Here is Justin Bieber and Ludacris, Baby.

All right, 0421. Of course, our Minjun and Lina Mom morning group were texted. 운전하면서 PD님 덕분에 엔돌핀 돌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엔돌핀이 이렇게 도신다고 하셨는데, yeah, like listening to morning group would be like an emotional roller coaster experience. You know, you sometimes get scared, you sometimes feel surprised, and you suddenly feel a lot of dopamine or endorphins and everything. So just listen to it for 2 hours. Invest 2 hours. Of your day, and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is fun emotional roller coaster. 여러분들,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정답이 그래도 이번 주에는 꽤 왔네요. 예, 지난주, 그 다음에 지지난주 여러분들께서 꽤나 좀 얼음이 되셨는데. I guess now we can have some smart morning givers, our part-timers, sending in their answers. 우리 얼짱님께서 유치원 보내기 무섭습니다. 그 광기의 선생님. 아 맞다. 정답 맞춰야 되죠? 라고 해주시면서 step by step 이라고 everybody step by step 바리바리 step by step 못한 거 일부러 보내신 건가요? step by step

So it's really scared to send those kids off to this kind of kindergarten after hearing that reading. 아, 왜요? 선생님 되게 뭐 무섭게 뭐 얘기한 것도 없었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 줄 서세요. 뛰지 않아요. What a, it was kind of a nice direction. 우리 뮤지컬 러버 558모닝 그룹어 선생님 무서워요. 왜들 다들 이렇게 무섭다고 하시지?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이라고 They took a good guess. Was that scary? 아니 그러면 뭐들 어떻게 하시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교 선생님들 아 어머님 천천히 걸어볼게요. Step by Step이라고 아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제가 자꾸 어 왜 무섭지? 이러니까 진심을 좀 담아주세요라고 주셨어요. 진심? 진심까지 넣으면 어떤 톤이 나오는 거지? 저 진심 아 약간 이게 다 표시가 나나 보다. 부모 입장에서는 저게 페이크의 에너지구나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어린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You know, with the feeling from the all bottom of our heart, the feeling of love towards the kids, maybe I could do a better job.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저 애기랑 대화할 때도 이런 톤인데 You know, when it comes to sharing a conversation with babies, well, it's not exactly sharing a conversation because obviously they don't understand me. 근데 갓난아기랑 얘기할 때도 이러는데 여러분 혹시 그 아기가 저 무서워했을까요?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정말 유치원 선생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I definitely can understand that it's not an easy job.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On the block이라고 해주셨고요. 서비님께서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이라고 해주셨습니다. You guys took a good guess. 진짜 이거 코너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자꾸 못 맞추시고, 막, 너무 어렵다고 하시고 이랬는데 걱정이 많았거든요. So, lyric out loud with a different alter ego. But I guess that was kind of a high level quiz for you. 그래서 이제 번역 같은 거 안 하고 한국어 잘 맞추시네요. 정답은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 Oh Baby 였습니다. Oh Baby, Step by Step 이렇게 읽었는데요. 네, 정답이었습니다. Morning Gi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I'm very, very satisfied. 완전 대만족이고 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다음번에는 좀 더 쉬운 퀴즈 더 재밌는 거 준비해야지. Okay, so since you guys took an effort to take this guess, let's have a listen to the song that I've been reading out loud. Here is New Kids on...

0: 출근하러 동료 집 근처로 가는 중입니다. 제가 막걸리를 담궜는데 걸을 때 손목이 너무 힘들어서 내봅니다. 모닝그루브님들 모두 활기찬 하루 되세요.
1: Well, today I am on my way to a co-worker's house to pick up a green juice extractor and had to work together. I brewed some homemade makgeolli, but straining it by hand was so on the power of machinery this time. I really hope it strains smoothly.
0: 그래요. 우리 이왕이면은 힘쓰지 마시고, 이렇게 좀, 기계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뭔가

And for that, we have an answer from 7641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사람들이 저 또 술 얘기야. 술 많이 먹으면 아무데서나 소리 지르고 텐션 업되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술 잘 안 마셔서 그런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So I don't know about that because I don't drink that much these days. 그래요. 모르는 게 다행일 수도 있겠어요. 술 마시면 보통 다 다르긴 하죠. 나의 다른 모습이 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다가도 실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So we always gotta drink with response는 그냥 취한 모습인 것 같아요. 나의 또 다른 나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냥 취해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할 것 같은데 평소에는 new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문자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now have a listen to Destiny.

So that was Waterfalls by TLC, and we have an interesting answer from Minjun and Lina Mom regarding today's question. 사람들이 묻는 나의 모습 질문 드렸는데 피겨 스케이팅이요 라고 해주셨네요. 겨울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이가 이만큼 먹어도 배우고 타면 너무 재미있어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운동인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발레도 아니고 피겨에서 놀라더라고요. I would be surprised too if you would ask me. 꼭 김연아, 퀸연아만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럴 것 같은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운동이어가지고 놀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I'm not wearing any skating shoes. 예전에 막 많이 따라했었거든요. 퀸연아 이러면서 트리플 악셀 막 이러면서 따라해보기도 했는데 skating is fun, and especially it would if that would be figure skating, that would be something very new and special for sure. Wow.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꼭한 글자씩 틀려요. 연예인 얘기할 때 성이나 이름이 틀린다든지 저번에 정말 있으셔서 오셨을 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무실에서 엄청 크게 박수 치면서 전무님 축하드려요! 막 그랬고 갔어요. 완전 난감. 뭐 나름 기분 좋은 조크네요, 또. 모두가 웃어 넘길 수 있는. So, Sovinim said, "My twist charm is definitely my human touch. Whenever I talk, I constantly mess up words by just one letter." 저는 뭐 꽤나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 이름도 가끔은 생각이 안 나요. What I'm doing these days is that I get really obsessed if I don't remember. 그래서 저는 기억을 못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I will find you and I will get you. 뭔가 이렇게 집요하게 좀 찾아가지고 끝까지 생각해내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꼭 알아내기는 합니다. So that is me. 우리 모두 이렇게 또 인간미 있어야 또, 다 이제 뭔가 인간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There is no such as perfect human being, I believe. With that being said, it'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Morning Gift today, everyone. This has been fun 2 hours. Follow us on Instagram. Our Instagram account is morninggroove.tbs. And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nd on Wednesday for another live session.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Who do we have? Paula Abdul, Straight Up.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week,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창구가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보이는 라디오 찾으실 수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 오시면 이제 채팅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룸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And don't forget, we can always revisit our show with our reruns at the 6 p.m. today and also 2 a.m. in the morning after. So today is Thursday, which means that tomorrow we have another big game, World Cup game against Mexico, right? The host country. 보니까 근데 첫 번째 경기는 지난 금요일 11시였잖아요. It was in the middle of our broadcast. And 내일을 보니까 10시부터라고요. 10시부터이더라고요. So it would be as same time as our broadcast. So it'd be interesting to see how many listeners would actually tune into our show instead of watching the World Cup game. 아니면은 경기 보면서 저번 때처럼 또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So whatever you like, let us know, okay?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게 한 가지쯤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As we get older, I think it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to have at least one thing in life that we genuinely enjoy. You know, most of us work to make a living, right? Let's be honest. Not every job is something we choose to do purely for fun. And if you happen to truly love what you do for a living, that is a rare kind of luck. 정말 생업을 정말 즐긴다면은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But most of the times, that's not the case. 뭔가 빠져들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갖는다는 것. 생각보다 그런 일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죠. Finding something you can really lose yourself in. Something worth your time, energy, and passion is really harder than it sounds. That's why whenever I see my young daughter getting into something, you know, something that she can really discover that passion early in life, and if she finds something that she truly enjoys, I think I would support it, you know, wholeheartedly. 정말 어린 나이에 자녀가 뭔가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너무 환영하고 지원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 또는 열정의 세상을 찾아 헤매는 것 같습니다. I think we spend our lifetime, you know, trying to find, search for a hobby or craft or passion that feels like home. Unfinished Hobbies라는 글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I remember coming across this phrase, unfinished hobbies somewhere. 끝나지 않는 취미. 아마도 우리 모두 하나 둘씩 unfinished hobby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obbies that we started out really, you know, passionately, but never quite finished. Or maybe abandoned hobby is more like it, right? 아니면은 방치된 취미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달 치고 방치된 테니스 라켓. You know, those tennis rackets used for a couple of months or, you know, couple of weeks for even. Right. 이 당땡 마켓에 자주 등장하는 거 있죠. 사용 2시간 미만 신상품 이런 거. 하지만 저는 꼭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걸 찾아보려고 노력했다는 뜻이니까요. 모든 걸 다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없고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력은 평생 끝나지 않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So every unfinished hobby is proof that we were actually curious about something. And we tried. We gave it a try.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분의 unfinished hobby, abandoned hobby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So let me ask you this question. What is
your unfinished hobby? What was abandoned hobby, for that matter? What's the passion you started pursuing, paused even, or maybe still think about that hobby from time to time? 그런 이야기 하면서 오늘 목요일 프로그램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영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방 아니면은 카카오 오픈 채팅룸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할까요? This is Maroon 5, Get Back in My Life.

0: No reply. 사랑이 있었네. 뭐 이렇게 슬퍼할 만한 주제는 아닌데. Regarding our abandoned hobby. 그 hobby 어떤 취미생활에 대한 사랑이 있었네. 지금은 없지만 사랑이 있었네. 또 사랑이 있을 수 있네. That's what I mean, right? 좋습니다. 여러분들 unfinished hobby 어떤 게 있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2부 Weather Report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Veronica입니다. Think of me.
1: I wonder if you play that song we used to sing. I bet she likes it too. And

나는 어디로? 딕펑스였습니다. So, regarding the last message sent in by BeHeInSeoul님 on Threads account, 제가 하면서 남편도 기타로 같이 해요. That's even better. So, I'm the vocal of the band, and my husband is the guitarist. 아들이 실용음악 기타 전공인데 아들 밴드 공연 보러 홍대 클럽 다니면서 옛날 대학가요제 나가고 싶었던 그 꿈이 꿈틀대더라고요. 88학번이고 신해철 대상 탄 연도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렇군요. That is fantastic. So the son is a guitar major, right? So we go to Hongdae clubs a lot to see my son's band. So whenever I do that, I think of the 대학가요제, the campus song contest, and kind of that there's that little dream in me that really lingers. That is great. You know, I say follow your passion. 정말 좋습니다. Even better that, you know, your husband is in the band. 보통 이런 취미 생활 할 때는 본인 혼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that could cause, I don't know, a little discomfort and a little trouble within the household. 아무래도 혼자 이제 따로 가족과는 별개로 하는 취미 생활이 어떨 때는 이제 가족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But in this case, I think, why not maybe start a band with your son as well? 다 같이, 가족 밴드. 그건 약간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Getting a message from Penny님. His unfinished hobby is collecting toy cars, which is something that he did as he grew up. But he is almost in his 30s, so I'm more focusing on the adulthood. Which is a good idea. Also, collecting magazines. And since we are in this generation of e-magazine, I think that as a hobby, a big interest exploring K-pop music and whatnot.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you kind of grew out of it sometimes. 뭔가 이제 마음이 좀 멀어지는 왜냐하면 나이에 또 걸맞는 그런 hobby가 있으니까요. 감사드립니다. 메시지 감사드리고 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하나 골라서 틀어드립니다. This is One Time입니다. One Time.

One time, one time 이었습니다. Good old one time, huh? Don't you think? 지금 들어도 좋네요. So let's continue on with what kind of abandoned hobbies or paused passion. Let me put it that way. It sounds better that way. 뭔가 이렇게 포기한 취미 하니까 뭔가 이렇게 포기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Let's say that it's just on pause. 뭔가 이렇게 잠시 내려놓은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 뽀글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Q모닝. 한때 그림 오일 페인팅을 취미로 꽤 열심히 그렸습니다. 뒷목이 너무 아파서 그만뒀지만 아직도 언젠가 다시 시작하자 생각하고 있어요. I used to be quite into oil painting and I stopped because of neck pain, but I still hope to get back to it someday. 그렇군요. 그림 그리는데 어떤 자세 때문에 뒷목이 아프신 거였군요. 자세를 바르게 하시면 되지 않겠나요? 자세가 참안 바른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I'm not want to say about the good posture, right? I'm probably the one with the worst posture in the world. 참 자세가 안 좋아서 저도 여기저기 문제가 있는데 Anyways, 보글님 says 그리고 유럽 축구 팬인데 이것도 시차에 따른 피로 때문에 보기를 관뒀는데 월드컵은 참을 수가 없어서 요즘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새벽에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전 봤죠. 너무 피곤합니다. I'm also a big European football fan. I gave up watching live matches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but the World Cup is impossible to resist. So I stayed up for the England Croatia match last night. I'm really exhausted today. 그죠? 그렇군요. 보통은 이제 취미 생활을 어떤 physical limitation, 뭔가 이제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되신 케이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군요. 그래요. 너무 이렇게 이 체력까지 이제 무리가 가면서 건강에 무리가 가면서까지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취미는 아니겠죠. 잉글랜드 크로아티아전 어떻게 됐나요? 잉글랜드가 이겼다라고 저도 본 것 같긴 합니다만. Update on the scores, okay? 신청곡으로는 두 곡 주셨는데 제가 한 곡 그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롤링 스톤스의 클래식이죠. Paint it black.

Rolling Stones Painted Black 였습니다. 보글림 신청곡이었습니다. Hope you get back into your oil painting with a good posture, I guess. 좋습니다. 하나 사연 더 소개하고 first half 마치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분이죠? 독더미님께서 일본어 공부 아니면 일본 드라마 보기입니다. 한 25년 전에 김우라 타쿠야가 출연한 드라마를 시작해서 최근까지 쭉 보고 있는데 일본어라고는 할머니께서 어릴 때 알려주셨던 인사 외에는 하나도 몰랐지만 이제는 자막 없이 봐도 어느 정도 이해되고 여행 가서 이것저것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이니 일본어 공부 툴로 추천할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My unfinished business is studying Japanese by watching Japanese drama, and I started about 25 years ago by watching a drama starring Kimura Takuya. And I barely knew any Japanese, but now I can understand quite a bit without subtitles, you know, when I watch dramas, and even hold a simple conversation when I travel to Japan. That is great. 와, 그 정도의 어떤 레벨까지 가셨다는 거는 that is not unfinished business. You have achieved quite a bit. 그래서 unfinished라기보다는 but you want to take it even further. 더 높은 레벨까지 가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죠. Go for it.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하지만 드라마가 너무 재밌으니까 또 계속 보게 되니까 그게 공부도 되는 거겠죠. 독더미님 감사드리고요. 신청곡도 또 동경소녀 김광진 씨 곡이죠. 보내주셨습니다. 듣고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김광진 동경소녀.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and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We have our YouTube live stream available, as well as Boiner Radi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say hi, hang out with us. 문자 창도 열려있는데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Your song request, the stories or shout-outs, or even a simple true check would be great. 그냥 잘 듣고 있다. 이런 메시지만 보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So we are talking about unfinished hobby, abandoned hobby. Abandoned hobby라고 하니까 뭔가 좀 굉장히 negative connotation이 있는 것 같습니다. I'm not trying to light any negative light, negative aspect of, us giving up on a certain hobby. I think that is only natural because not every hobby is for everybody. 그 때문에 자기의 이제 매치를 찾는 게 finding something that is compatible to your style, personality and your trait is very important. So we go through this trial and error phase of finding the right hobby for you. 그런 의미에서 많은 실패를 해 볼수록 또 많은 좋은 나한테 딱 맞는 그런 것을 찾는 그 찬스가 더 높겠죠, 아무래도, 그죠? 제니님께서도 오늘 사연 관련해서, 주제 관련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저의 unfinished hobby, abandoned hobby는 기타와 노래입니다. 요즘은 홈 레코딩 장비에 계속 관심이. 기타는 제가 취미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안 치고 있지만 저의 unfinished hobby 이미 분명합니다. 기타라는 아이를 처음 접한 그때 열정을 찾고 싶네요. I think as long as you don't give up on it, I think that could be a sort of a sustainable hobby, something that you could continue, without feeling that much pressure. 그러니까 굳이 막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So as long as you have your guitar at home and then you pick up your guitar whenever you feel like playing, that's, I think, good enough. 그죠? 그 이상 뭔가 더 잘 치고 싶다 하면은 그거는 t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to definitely invest a lot of time in. But other than that, if you just want to enjoy it as a hobby, I think, that should be good enough, I think. 네, 홈 레코딩 장비에 관심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I think these days it's a great time to get into home recording because it's never been more affordable than now. To get into a home recording, 요즘에는 장비가 좋은 장비들이 너무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비용 면에서는 정말 딱 하기 시작하기 좋은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f you check out, Dangdaeng Market, those second-hand market, you'll be able to find a lot of even more affordable, equipment. 뭐 요즘에는 그냥 컴퓨터는 당연히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홈 레코딩 하시려면은 마이크 하나, 그 다음에 what's called the interface, 그 컴퓨터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거 두 가지만 장만을 하시면은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Let me know if you need some recommendation.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신청곡도 여러 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제가 선정한 곡은요, Ace of Base의 곡입니다. The Sign.

Couple of songs, Ace of Base, The Sign, and following choice was from the animation 마녀 배달부 키키, 바다가 보이는 마을, 히사이시 초의 음악이죠. 두 곡 듣고 왔습니다. So, unfinished hobbies and, unfinished abandoned hobby for that matter. 뽀글님께서 독더미님 사연을 들으니까 일로 알게 된 프랑스 친구 생각이 납니다. 독더미님's story was about studying Japanese through, by watching Japanese dramas. K-pop huge fan인데 파리와 런던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모든 K-pop 공연을 봐왔어요. 도끼에서부터 The Rose 그리고 BTS까지 최근엔 우즈 공연도 봤다고 이렇게. I guess that is, the importance of soft power, K culture, 뭐 그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I guess that is, where it stands. That's the power of, how certain culture can really influence people. 그런 의미에서 참 K culture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죠? 이렇게 뭔가 음악과 문화를 통한 diplomacy 중요하죠. 굉장한 팬인가 봅니다. BTS. The Rose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K-pop을 정말 관심 있게 보는 팬이 아니면 모를 수 있는 그런 밴드인데 물론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인기인 밴드로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The Rose 그 밴드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었는데

The Rose Sorry였습니다. I think I saw a post on YouTube says it's the biggest band the Koreans do not know.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밴드라는 제목의 그 유튜브 포스트였는데 I think The Rose was definitely one of those bands. 굉장히 많았었죠. Rolling Quartz라는 그 여성 락 밴드도 있었고요. 참 활동하는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보다 더 인정을 받는. I guess that is could be attributed to their music style as well. There are certain styles that sells better outside Korea. The Rose가 확실히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I think, of course, they are a popular band in Korea, but let's say they're even more popular outside Korea. 연주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I saw them in one of the audition program. 그래서 이제 커버곡도 하는 그런 영상도 있고 봤는데 they are actually a very superb band with great instrumental players as well.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할까요? 데파페페 연주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Sunshine, Surf.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Indie와 discover, indie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만든 코너명입니다. So we are trying to discover as many gems in the Korean indie scene. Gems that are lesser known to general public.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곡들을 찾아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So we have four new fantastic songs ready for you to be, be amazed by. 첫 번째 아티스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티스트는 카더라라는 모니커를 사용하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Her introduction says 군가, 동요, 댄스, 팝, 포크 장르를 가리지 않고 곡을 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o she writes any genre from military songs even and children's song, dance, pop, folk. And she recently, I would say recently because it's last December, she released her first EP titled Misplaced. 작년 12월에 이제 발매된 첫 EP의 한 곡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The thing about this EP is that it's done with just a single track guitar and a voice. 기타 한 대와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녹음된 EP인데 굉장히 인상 깊은 EP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 듣고 어떤 곡을 틀어드릴까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So Many Alpacas라는 곡인데요. 일단 제목부터 상당히 intriguing하네요. 그죠? 이런 설명을 주셨습니다. About this song. 살다 보면 영화 같은 순간이 지나가는 밤들이 있죠. 아마 일렁이는 파도에 잠시 흘린 것뿐이 어지러운 마음은 전부 바다에 버려야 하는 거겠죠. 말이 안 되니까요. So it says that there are some magical nights, but it can't really be magic. It's just that waves under the moonlight fool you. I should probably throw these thoughts into the sea because they make no sense. 이런 설명이 함께 보내주신 설명을 함께 보내주신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카더라입니다. So many alpacas.

알파카더라였습니다. So many alpacas라는 곡이었는데요. 제니님 says, 기타와 목소리만으로도 리듬감이 넘쳐납니다. Yes, such a minimal arrangement, but very distinct and attractively distinct voice tone. 그 다음에 songwriting의 어떤 이 flow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I was thoroughly impressed. 유튜브에 곡들을 올려주시는데 이 곡들마다 이제 background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background 이미지가 아마도 본인이 버스킹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버스킹을 하는 장면을 이 먼 발치에서 한 발치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정도의 어떤 각도의 그런 이미지였는데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Means that she is busking quite a bit, I guess, all over the country. So the background image that she used her first song for her songs on YouTube was a busking performance, seeing a busking performance from a distance, as if you're standing a few steps away, you know, quietly watching the busking scene kind of unfold. 또 한 가지 BEFM의 리포터로도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She

is actually active as a reporter for BEFM. 저 BEFM은 또 TBS EFM의 또 시스터 채널처럼 굉장히 돈독한 그런 채널인데요. 반가웠습니다. 좋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second artist. The second artist is 미교, singer-songwriter 미교 씨인데요. Interesting factoid about 미교 씨 is she started out as a member of a girl group named 단발머리. 2014년에 단발머리라는 걸그룹 가수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팀이 해체된 이후 싱어송라이터로서 다시 시작을 하셨다는 이제 그 소개 글을 봤습니다. 이분 역시 이제 버스킹 활동을 꽤 많이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미교의 곡입니다. 쏟아지는 별들 속에서.

Our second in Discover artist, 미교 쏟아지는 별들 속에서였습니다. 3056님께서 아이유님처럼 예쁜 노래네요. Reminds me of a pretty song, sung by 아이유. 그렇군요. So after, you know, getting out of the band, 단발머리, after the disbandment, 그 홍대나 신촌에서 버스킹 활동을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스킹 활동이나 커버곡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던 도중에 그 윤종신 씨의 좋니? 그 여자 답가 버전을 부르셨는데 그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So she gained attention with her female reply version of the 윤종신 song 좋니? Became a sort of a viral hit and bringing her widespread recognition.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티스트 미교 쏟아지는 별들 속에서였습니다. Let's get to our third in Discover artist.

안준우 프로젝트 오후만 있던 일요일 완전 네 곡을 함께 들으니까 와, There's a certain diversity with the vibe and the music style 뭔가 이렇게 네 곡을 차근차근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So 오후만 있던 일요일 by 안준우 프로젝트 was nothing like the 오후만 있던 일요일 by 대국화 대국화의 오후만 있던 일요일과 어떤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곡인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show and also for In Discover. In Discover will be back next Thursday as well. 그래서 이 오만 있던 일요일을 준비했는데 Interesting thing about 오만 있던 일요일 by 대국화 which was part of their first album was actually composed by 이병우 who is the member of 어떤 날 기타리스트 이병우 씨의 곡인데 또그 대국화의 키보디스트죠. 허성욱 씨가 또 곡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 곡으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Remember, cutie name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 leave you with 대극화 오후만 있던 일요일.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That was Kylie Minogue. I should be so lucky.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program. This is Morning Groove you're tuning into on TBS EFM. Are you guys lucky? 여러분들은 운이 좀 좋으신 편인가요? 이 운이라는 게 사실 가만히 앉으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 어떤 그런 소소한

0: 하고 작은 행동에 그 낚싯대를 부지런히 던지는 사람한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마치 약간 선물 같이 찾아오는 게 운인 것 같은데. I absolutely love this idea because it takes the pressure off of having to be perfect right from the start. I mean, who are perfect from the start, right? We often hesitate to try new things because we are afraid of failing. But in this fishing mindset, every little habit we try is just another line in the water. So you've got nothing to lose by trying perhaps 10 small things and seeing which ones stick. So drop a line today, even a tiny one, and you never know which one is going to bite. 뭐, 낚시를 안 해봤지만 사실 낚싯대를 여러 번 이렇게 펼쳐놓으면 언젠가는 하나씩은 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도전도 하고 싶은 거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이 좀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게 결국에는 운을 불러오는 습관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Let me know if you guys agree to this opening. Morning Groovers, thank you for tuning in. This is the live edition of Morning Groove. 오늘도 생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모닝 그루브입니다. You can tune in by catching us on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And also you can tune in through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 are working on viewable radio at this moment, I guess. 보이는 라디오 오늘 가동이 아마 될것 같은데 아직 좀 저희가 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ll let you know about that. 생방송인님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프로그램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어떻게 하냐고요? 문자번호 #1013으로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r even our open chat room, which is the KTalk app. 케이톡 어플 가셔가지고 TBS EFM 모닝그루브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Alright, let's see who are tuned in this morning. 우리 영H님, 굿모닝. 1등으로 또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해피라이프님, 굿모닝. 오늘 아침은 핵감자 먹으려고 찌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우, 맛있겠다, 핵감자. 저 감자는 모든 종류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I just love any kind of potatoes. Fried potatoes, mashed potatoes, boiled potatoes. 감자는 어떻게 요리해도 참 맛있어요. 포슬포슬한 것도 맛있고, 좀 이렇게 딱딱한 것도 맛있고, 감자는 너무 맛있지 않나요? 감자 맛있게 드시고 기운 넘치는 아침 시작하시고요. Bensboro, hello, hello. Happy Friday, everyone. 맞아요, Happy Friday. Watertank님,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 필승 코리아입니다. 맞습니다. We have a big World Cup match coming up in just a few hours, everyone. Are you guys all excited about that?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시여가지고 보기 쉽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이렇게 좀 이동하시면서 찔끔찔끔 보실 수도 있고, 다 같이 보실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그냥 혼자서 막 조용히 막 보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그런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요. Sunset Morning Groover, you're here, you're early. How nice. 손마누라랑 티봉이 까꿍. 누가 출첵했나? 예리하게 보실 거죠? 그럼요. 항상 예리하게 보고 있죠. 오늘 우리 태극전사들 월드컵 2차전도 승리하길 응원하면서 인사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Also, giving their best for today's World Cup match. South Korea vs. Mexico. Go South Korea. 정말 제가 지난번에 체코 경기를 봤을 때좀 대충대충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중간부터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전 약간 제가 좀 대충 봐야 이기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대충대충 볼 예정입니다. I won't be too immersed because I'm afraid that we'll lose, so I'll just try to watch it from here and there and just see what happens. 상미님도 오셨네요. 굿모닝.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갑게 저한테 인사 건네주시면 제가 또한분한분한분 이렇게 인사해드릴 거예요. Alright, we're gonna get to MG Q&A in a minute after a short word from our sponsors.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course, this is

0: It'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Now here goes today's question right away.
1: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요. 별거 아니지만 좀 꾸준히 하다 보니 인생이 바뀐 습관이 있나요? 인생이 바뀐 거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나한테 그런 어떤 대단한 변화를 가져온 그런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So is there a small habit that ended up changing your life just by sticking with it? What are those?
1: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꾸준히 피부 관리를 했더니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화장품 모델이 되었어요. 이런 스토리 있는 분 계실까요?
0: Or maybe it could be like, oh, I was just so into cleaning that I became a cleaning YouTuber.
1: 뭐 청소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청소하는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글쎄 청소 유튜버가 돼버렸어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0: What are those?
1: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무심코 시작하고 좀 꾸준히 해보니까 바뀐 습관.
0: Maybe it could be something like, oh, I started dancing in my early 20s and I got so into it that I became an expert and I've become an instructor.
1: 뭐 이런 거, 뭐 제 얘기인가요? 이제 은퇴한 지 오래돼가지고.
0: I guess thinking about this answer, I would have to say that that would be learning Spanish. I started learning Spanish and studying Spanish when I was in college, and I really enjoyed the process. You know, learning the whole language was really fun. I loved the music in Spanish. I loved their culture and everything. So that led me to go over to Barcelona in Spain and stay there for about a year to study Spanish more in depth. And then I came back and I really wanted to get a job in Spanish-speaking countries. So that took me to Peru somehow, and then that took me to Panama, and it opened up so many big opportunities for me.
1: 그래서 스페인어 한번 공부를 열심히 했고 진짜 좀 빠져가지고 제가 재밌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페루에서 일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파나마에서 취직을 하게 된다든지 막 이런 기회까지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인생의 큰 변화죠. 제가 뭔가 그런 스페인어 하는 국가에서 살아보고 싶은 경험이 그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it just took me there.
0: So I kind of find that amazing. And I didn't study Spanish with all of these thoughts. I just did it for fun.
1: 저는 막 아 이렇게 이렇게 꼭 해야지라고 이제 스페인어 공부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재미로 시작했거든요.
0: But yeah, it was a whole life changer. So I want to hear your stories, Morning Groovers.
1: 혹시라도 내가 좀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 인생에 어떤 바뀐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보내주시고요.
0: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if you're tuning in through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1: 우리 여러분들의 그런 답변 기다리면서
0: We're gonna have a listen to Michael Jackson, The Way You Make Me Feel.

Gangnam Studio, it is 24.7 degrees Celsius. Stay cool during the day, and if you're heading out this evening, don't forget your umbrella. Now let's go over some messages from our morning groovers. Dozing morning groover, Greg morning groover, Coco morning groover checking in at this moment. Thank you so much. 대단히 very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출첵해 주시고요. 지각생들도 얼른 고백해 주시고요. Alright, now today's topic was about this small habit that ended up becoming a life changer for you. 별거 아닌데 꾸준히 하다 보니 뭔가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And a new morning groover responded. 3334 morning groover said, 제 딸은요, 매일매일 플룻을 불다 보니 플룻 전공을 해서 지금은 예술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취미로 했던 플루트가 전공이 될 줄 몰랐어요. 지금은 즐겁게 하고 있답니다. 와, 이것도 사실 나 꼭 플룻 전공해가지고 나 이걸로 막 살려가지고 대학교 가야지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취미삼아 시작했는데 이게 또 잘 맞는 거잖아요. I would consider this kind of situation really lucky because, you know, you might try a lot of different things but end up, you know, not enjoying a single one of them. But it's great that your daughter actually enjoyed playing flute and that led her to, you know, continuously play the flute.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뭐 대학 전공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다행이다. 즐기면서 하는 것만큼 최고인 게 없어요.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20대부터 요가를 꾸준히 해서 요가 강사 자격증까지 땄어요. 대박. 그런데 단 한 번도 지도한 경험은 없어요. 그냥 권유받아서 따놓기만 했습니다. I've been doing yoga consistently since my 20s and even got my yoga instructor certification. But I have never actually taught a single time. I just got it because I was recommended. It was recommended to me. 그 요가를 좀 꾸준히 다니면요. 요가원에서 이제 자격 강사 지도자 과정인가? 뭐 그거를 하라고 권유를 종종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it doesn't take you that long to get the certification. I think it's a process of 6 months. Actually, 6 months is pretty long. 그래서 굉장히 좀 인텐스하게 요가를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막 사진 찍고 막 진짜 무슨 증도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따놓으면 좋긴 하겠다 이 생각을 한 번은 하기는 했어요. 한번 도전해보시죠, 얼짱님. 한 번쯤 강사 지도 경험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거 하나 따놓으면 괜히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 나 이거 자격증 있잖아.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하진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월수금에 수영 가는데 오늘 아침 수영장 입구에서 필요하신 분 가져가라고 꽃을 두었더라고요. 일찍 간 보람이 있었어요. 모든 분들 꽃 보시고 활기찬 주말 보내세요. And sent in a picture of those flowers that you have got. What a romantic morning that you have right there. Who would leave flowers like that? 오, 신기하네. 수영장 입구에서 필요하신 분 꽃 가져가라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두신 건데 심지어 퀄리티가 좋은 싱싱한 꽃이에요. 막 누가 이렇게 뭐 남은 꽃 이렇게 준 느낌이 아니라 진짜 예쁜 꽃 다발이거든요. 와, 아침에 기분 너무 좋으셨겠다. So looks like you have a great morning to start with. 오늘 하루 시작이 되게 좋으니까 끝까지 이런 하루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진님, thank you for sharing this experience. 모닝 그룹어들 별거 아닌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뭔가 내 인생에 대단한 변화가 있었어요 싶은 거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s there a small habit that ended up changing your life just by sticking with i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Cher, If I Could Turn Back Time.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4: Thanks for starting your day with me, Summer, on Morning Groove. The current time is 7:40, 10 seconds passing by. And here is the latest update on traffic. There was an accident on Dongbu Expressway Seongsu Junction direction between Wolgaewon Bridge and Wonling Junction. The third lane is closed down and cars are moving slowly from Dobong Tunnel to Wonling Junction. Please be cautious if you're passing this area. And moving on, North Riverside Gangbyeon Highway, Guri bound, cars are packing up from Gayang Bridge to Hayang Hangang Bridge. On the way to Ilsan, there are some delays from Cheonho Bridge to Cheongdam Bridge. Olympic Highway, Gimpo direction is backed up from Dongho Bridge to Banpo Bridge. And on Hanam direction, drivers are moving slowly from Yeoi Haryu to Hangang Bridge. Lastly, traffic is bumper to bumper on Bukbu Expressway both direction from Bukdong Interchange to Shinnae Interchange. That is your traffic update for now. Wishing you a safe drive ahead. And more check-in messages, welcoming messages from our Subby Morning Groover and Chulmuni Morning Groover. Welcome, 어서 오세요. And 체육 부장님 said, Good morning입니다. 아, 오늘 축구 경기 보고 출근할 수 있었는데 미팅이 잡혀버렸지 뭐예요. 팀장님이 오라고, 유유, 딱 10시에 오라고 하시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wanted to watch that soccer match today, but then suddenly you have a meeting at 10 a.m., which is exactly the time when the match begins. 아, 진짜 팀장님도 진짜 눈치가 약간 어. 아, 진짜 축구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 같이 보시면 안 되나? 그런 미팅은 아닌 거죠? 진짜 미팅인 거죠? 체육부장님. 후다닥 끝내고 그래도 한 2시간 하니까. 네. 아마 뭐 직장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찔끔찔끔 보시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는 갑자기 소리 지르면 뭐야? 왜? 뭐야? 골랐어? 이러면서 다 같이 이제 TV 켜시고 그때부터 다 같이 보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Okay, Morning Groovers, once again, today's topic is what was a life changer? Because you started something, you know, without thinking too much and became a habit all of a sudden and became a life changer. 별거 아닌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인생이 좀 바뀌었어요 싶은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우리 투투 모닝그룹밖에서 자기 전에 책 읽고 도서관 가는 친구 따라서 책 빌리고 하던 게 습관이 돼서 진로를 그쪽으로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국어 교사가 되어서 여전히 책을 나름대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So reading books before going to bed and borrowing books while following a friend to go to the library became a habit, which led me to choose a career path in that direction. Now I've become a Korean language teacher and I am still living life that keeps books relatively close. 와, 근데 어떤 그 친구가 영향력이 좀 있었네요. 우리 토토 모닝 그루버님의 그런 커리어 빌딩에 있어서. 뭐 책을 좋아하신 것도 있지만 또 친구 따라서 같이 책 빌리고 가시던 그런 게 이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예? 어디 노래방 가는 친구 말고 도서관 가는 친구 이제 잘 따라가셔가지고 또 결국에는 지금 교사까지 되시고 책도 좋아하시고 지금 오니까는 부모님 말이 다 맞다. 주변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아, 좋네요. 책을 가까이 하는 삶 아주 좋죠. 좋은 텍스트 보면 되게 힐링되는 느낌이고 이 책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뭔가 한 하루 이틀 책을 안 읽으면은 뭐 그게 되게 괴롭대요. 예, 그래서 아, 나 오늘도 책 못 읽었어 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토토 모닝 그루버신 어떤지 궁금합니다. Moving on to 사뚜기 모닝 그루버스 메시지. 제일 꾸준한 습관은 SNS 올리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우연히 시작한 블로그 하루하루 포스팅하다 보니 리뷰 문의가 많이 받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일 방문자 만 명이 넘는 파워 블로거가 되어 있었답니다. 요즘은 블로그 접고 유튜브를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사뚜기의 최대 장점, 습관이죠. My consistent habit is posting on social media. I happened to start a blog by chance 15 years ago, and I posted day by day and received a lot of review requests. Before I knew it, it became a power blog, and with over 10,000 daily visitors, These days, I have closed my blog and I'm doing YouTube on a small scale. Consistency without giving up is my strongest strength. 진짜 우리 모닝그룹 멋지신 분들 너무 많으시다. 다들 꾸준히 뭔가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 질문을 설정을 할 때 아, 뭐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But I did no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At all, because all of you are doing an amazing job with this consistency. 이 SNS라는 게 그렇죠. 사실 각 잡고 시작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난 반드시 성공한 유튜버가 돼서 나 인플루언서가 될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무심코 딱 시작했고 반응이 좀 좋네. 좀 더 올려볼까? 약간 이런 분들이

소소한 것도 다 좋습니다. So let me know about those small habits that ended up changing your life,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Let's have a listen to this tune by Culture Club, Karma Chameleon.

Now for our MG Q&A topic, Sammy Morning Groover sent in an answer. 안녕하세요. 중1 초사 아들 둘 맘입니다. 아들이 어릴 적 취미로 시작한 에어로빅을 좋아해서 작년에 체육 지도자를 따고 지금은 에어로빅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전공한 영어 강사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My son loved aerobics, which he started as a hobby when he was young, and I got a community sports instructor license last year and am now working as an aerobics instructor. I'm also an English instructor who majored in English. 이걸 전공을 또 일단 살리셨고, 그다음에 취미를 살리셔가지고 강사 자격증을 따셔서 강사로도 일하시고 계시고 투잡이신 거네요. 그러면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멋지시다. 사진만 봐도 얼마나 에너제틱한 강사님이신지 제가 딱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세를 딱 취하시고 거울을 바라보고 계신 모습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멋지시고, I can only imagine, like, 이 에어로빅 강습을 하루에 뭐한번 이렇게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두 번, 세번 연달아 하시면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Because it requires a lot of energy for you to just give out one class. But having to do it 2 to 3 times a day, that would be really tough.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저 줌바 댄스 강사 자격증 따가지고 강사했었거든요. 에어로빅은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진짜 한번 강습하는데 거의 한 600칼로리를 태운다고 했거든요. 그럼 저는 하루에 도대체 몇 칼로리를 태운 건가? 한 6개월 정도 강사 생활을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미 모닝 그룹어도 즐기시는 만큼 좀 꾸준히 하셔서 좋은 에너지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ragon Duck Morning Groover. 저는 중등 영어 교사 1급, 중등 진로 진학 상담 교사 1급, 중등 전문 상담 교사 1급, 현재는 중학교 진로 교사입니다. Oh wow. Look at all those certificates that you have received. 그리고 다 1급이시네요. 언제 다 이런 걸 준비를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만 따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막 3개씩이나 따시고. So I guess you are influencing a lot to the middle school students. 굉장히 또 이렇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또 좋은 진로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Dragon Duck Morning Groover. 생각보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중에서 교사, 그다음에 지도자, 상담사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인생 상담해 주실 분. 그런 자격증 있으신 분 계신가요? 썸머 인생 지도자. 너무 멋지십니다. Thank you for sharing all of this,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사소하게 시작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인생이 바뀐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I still want to find out about those habits that you have that ended up becoming a life changer,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so stay tuned. Don't go anywhere. We're gonna now listen to Celine Dion, The Power of Love.

0: FM. We are live in the studio. 그래서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nd also, if you want to watch us live or listen to us live, you can always go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Usually we have VOA radio there, but I think they are still working on it at this moment. 보는 라디오가 지금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될 것 같다고 박원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She's been struggling outside for the whole hour. 밖에서 한 시간 동안 밖에서 오 됩니다. 역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원희 팀장님 밖에서 저쪽 컴퓨터에 막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막 이거 왜 안 돼 이러시면서 엄청 막 그러셨거든요. 우리 감독님이랑 밖에서 예, 드디어 한 시간 만에 가동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 기적인 거예요. 22개월 동안 월급을 아무도 받고 계시지 않는 이 TBS에서 이거 보이는 라디오 가동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 건지 잘 알 것 같고요. 직원들이 잘 안 계셔가지고 이게 되게 심플하지 않나 싶어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막 여기저기 연락도 드려야 되고 막 잘 안 계시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yes, so if you want to watch us on VOA Radio, come on our YouTube live stream, which is TBS EFM. TBS EFM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오셔서 보는 라디오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Okay, let's see your messages. 우리 조국모닝 그룹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불같은 승리를 위해 모그 가족분들의 불금을 위해 불같은 노래 박명수의 파이어 신청합니다. 오늘 그 승리에 대한 다짐이 정말 여기까지 막 뜨겁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조국모닝 그룹 퇴근 잘하셨죠? 이제 경기 보시는 건가요? So are you excited about today's match? Vamos Korea! 이게 이제 Let's Go Korea인데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이제 뭐 외국인들 보면은 Vamos Korea 한번 외쳐주세요. 예, 우리 멕시코전인 만큼 네 Vamos Korea 외쳐줘야 됩니다. 9429 Morning River texted. 2002년에 토론토에서 어학연수 중이었어요. 당시 한국 경기들이 캐나다 시간으로 새벽이어서 이태리전 이겼을 때 다들 광분해서 길에서 막 클락션 울리고 경찰들 출동하고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났어요. 아이스하키밖에 모르던 캐나디아 사람들, 캐나디아인들 우리 때문에 깜놀하셨지요. 2002년 떠올리면서 앤 마리의 2002 신청합니다. I was studying abroad for a language program in Toronto back in 2002 and at that time the Korean matches were airing in dawn. In Canada time. And when Korea beat Italy, everybody went wild, honking horns in the streets, police being dispatched, and it even made front page news.
1: 얼마나 그 광분을 하셨는지 여기까지 막 느껴지는데 진짜 놀라셨겠다. 캐나다들 Oh my gosh, what's going on? What are those crazy people doing outside? Oh my gosh, it's dawn. 이러면서 새벽부터 무슨 난리들이야 이랬는데 우리의 그 느낌을 뭐 아시나요? 에? 4강 진출한 우리의 그 기분을 아시나요? 조금이라도 아시면 이해하실 텐데. You Canadians, we got way too excited back then, okay? 2002년에 저도 해외에 있었거든요. 뉴질랜드에 있었는데 이때도 시차가 그렇게 났었나?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밤 저녁에 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막 스크린으로 막 봤던 기억은 있어요. 저 그때 초딩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대한민국 막 이러면서 봤는데 저는 원래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하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원래 4강 정도는 이제 가뿐히 가는 나라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때 축구를 처음 봤으니까. 근데 그때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한 해였더라고요.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개최했을 때.
0: I think people have pride, you know, having to live that era, you know, in 2002. They'll be like, you were born in 2002? Oh my god, so you're a World Cup baby? You missed the whole game! 막 이러면서 2002년생이야? 2002년 월드컵을 못 봤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요즘에 충격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it's a bummer that Anne Marie doesn't contain any of those in her lyrics. 2002년을 추억하는 노래인데 어떻게 월드컵을 안 넣으셨어요, 앤 마리 씨? Anyways,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requested by 9429. 오늘도 승리를 염원하면서 This is Anne Marie 2002.

0: Love.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everyone. This is nice, soothing Queen 노래방 that you're listening to at this moment. 차분한 분위기의 Queen 노래방으로 오늘도 활짝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좀 기유가 많은 크리스티나 아길라 언니의 Beautiful. 세상은 참 아름다워. It's hard to breathe. 숨 쉬기 어려워. And now and then I get insecure.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 활짝 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언니께서 또 이렇게 라이브 공연으로 2002년 월드컵도 추억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멕시코전 응원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우린 모두 아름답습니다. We are beautiful human beings.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We are beautiful human beings. Today. 좋아요. 좋아요. 우리 영희치님 마이크 들고 이제 노래방 들어오셨어요. 노래방 시작. 마이크 탬버린 들고 오셨네요. 좋아요. 탬버린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든 일단 가져와 보세요. 두들겨 드릴게요. Alright. Now featuring TMI quiz. 여기서 또 등장하는 TMI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While you're listening to this coin 노래방 and my soothing voice vocal, take a listen to this TMI quiz and take a guess. 자, 쓸데없지만 궁금한 TMI 퀴즈 오늘도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저는요, 아시다시피 매우 외향적인 성향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땡땡땡입니다. 의외로 뭘까요? So I'm a very outgoing person. But surprisingly, I am 땡땡땡. So what am I? Take a good guess. 한번 맞춰보세요. 밖에서 우리 감독님 그리고 박은희 팀장님 한번 맞춰보세요. 어, 썸머한테 의외로 저런 모습이 있다고?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a comment if you're watching my beautiful face and 티봉이 Unbeatable Radio. 또 저의 beautiful한 beautiful 티봉이 보고 계신다면 네, 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니가 어디가거든 You are beautiful 너는 아름다워 우리 선생님, 썸머 누나 차분한 분위기로 시작하니까 더 웃겨요. 왜 차분한 분위기를 제가 하면 웃긴 거죠? 여러분들 제가 조금 여러분들 귀 편하게 해드리려고 차분하게 착한 거니까 너무 웃지 말아주세요. Don't laugh too much. I'm trying to be serious as much as I can.

sounds like Christina Aguilera and Shakira are pretty similar, right? Shakira 언니, 뭐 Christina Aguilera 언니 다 제가 좋아하는 보컬들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요. 자, TMI 퀴즈 노래가 네 곡 나가기 전에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롤러코스터가 쭉 무서운 곳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땡땡땡이다. 의외로 네모다. 네모에 들어가는 말 알려주세요. Summer is very outgoing, but surprisingly, summer is 땡땡땡. So what is that 땡땡땡? 알려주시면 제가 또 소개해드릴게요. Next song, of course. 연세대 명문학교 나온 연세 언니 비욘세 If I Were a Boy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가 남자라면 너한테 이렇게 안 해 이런 노래예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비욘세 If I Were a Boy. Let's go.

여러분들, 내가 여자라면, 내가 남자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내가 남자라면 너처럼 안 해. 내가 남자라면 더 막 나갈 거야. 내가 남자라면 난 이해할 거야. 내가 남자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Why won't you understand me? 자, 정답들이 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반장님께서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노래를 잘한다. 됐어요, 우리 반장님. 제가 노래하는 거 한두 번 들어보세요. 우리 케이스 모닝그루버. 와, 썸머 PD 또 노래합니까? 회사 도착해서 못 듣는 현실이라. 아, 공교롭게도 노래하는 타이밍에 회사 도착하셨구나. 듣기 싫으셨구나. 괜찮아요. 일하러 가셔야죠, 또. 일하러 가실 분은 가시고요. Go ahead and go off and work if you have to work. And if you don't have to work at this moment, just come around and enjoy this 노래방 타임. 아, 우리 깽님께서 노래 자주 불러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좋아요. 전 뭐 싫지 않거든요. 저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충분히 즐기고 있으니까, 네, 이런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도 신나죠. Alright, so regarding that quiz, TMI quiz, Ben's Burrell responded, Someone은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소심하다. Oh, so you think that I'm timid? Oh, 완전 이거는 진짜 100% 땡입니다. 전혀 소심하지 않아요. I'm not timid at all. 전 A형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혈액형을 못 맞춰요. Ah, for those little kids who are listening. So this blood type used to be the old MBTI. 어른들의 예전 MBTI였어요. 네. 그래서 A형은 보통 소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영 H님께서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겁이 많다. 아, 근데 이것도 맞는데. So this is correct. I'm afraid of so many things. But this is not the answer that I've been having in my head. 제 머릿속에 있는 답은 아니라서 땡 처리할게요. 저는 겁이 많긴 해요. 저 귀신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고요. 저 이렇게 막 그것이 알고 싶다도 혼자 집에서 못 봐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Yeah, I don't like scary stuff. It just frightens me a lot. 그리고 남자는

준수 언니한테 미안하다. 우리 GOD 팬님께서 갑자기 메시지를 이렇게 분리할 때 5532 Morning Groover responded. 써머 PD님 굿모닝. 의외로 낯을 가린다 라고 해주셨는데 박은희 팀장님 제가 좀 낯을 가리는 편인가요 그래도? 아 눈동그랗게 드시고 아니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좀 들이대는 편이기는 해요. 예. I just get along with almost any people that I meet. So no, that is not the answer. 아니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이거 열심히 맞춰주시고 계시니까 되게 죄송한데? 서비님께서 차분하시구나. 그러시구나. 아, 한번 해드렸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 자꾸 크리스티나 얘기하셔가지고. 차분하지 않아요. 제 눈빛부터 차분하지 않고요. I'm not such a calm person. I'm very clumsy. 굉장히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댓글을 봤어요. So I've been going through the video clips that I've been uploading on YouTube and someone said that 어, 선모님 목소리만 들으면 되게 허당기 있으신데 외모가 좀 반전이시네요.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과연 목소리만 허당일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just keep it up. 좀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박수, 박수, 손 들으시고 마리아 듣고 계십니다. This is Kim Ajung's version. 김아중 언니의 또 미녀는 괴로워, 선물은 괴로워.

0: 720.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한다. So although summers are extra, 밖에서 매우 웃으시지 이거 소개할 때. 썸머는 so summer is extrovert, but when it comes to talking to someone that she's into, she can't really talk. 저는 의외로 말을 더 많이 해요. 막 긴장해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예요. 막 어머 오빠 이거 뭐야? 어머 어머 거울에 지금 내가 보이네? 막 이러면서 말을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So when I get anxious or nervous, I talk extremely much than usual. 그래서 평소보다 말이 많고 제가 오버를 한다 이러면 제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That is the reason why I'm like this, morning viewers, because I love you guys. That's why I'm acting, you know, I'm kind of like overreacting all the time.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거 퀴즈 잘 못 맞추시는 거 너무 좋다. 너무 재밌는 답들이 많이 오잖아요. 자, 정답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데? 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저는 매우 외향적인 성격이지만 의외로 땡땡땡이다. I'm very outgoing, but surprisingly, I am 땡땡땡. It's related to a location, morning viewers. 장소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and we have the answer. Happy Life Morning Groover 정답입니다. Happy Life Morning Groover께서 집순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I'm a homebody morning groover. I'm an extrovert. I like to go out. I like to meet friends. But I'm a homebody. I have nowhere else to go. 요즘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항상 집에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집에 있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딱히 약속이 없으면 먼저 잘 약속을 잘 안 잡게 되더라고요. So that is why I'm a homebody these days. 저는 주말 빼고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So I barely go out unless it's the weekend. 주말에도 뭐 잠깐 나가는 정도? 그래서 되게 집순이입니다. 체육부장님. 나보다 더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면 조용해집니다가 답입니다. So you become quiet once you meet someone who's more extrovert than you are. 아, 이건 아니에요. 제가 배틀하는 형식으로 더 시끄러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조용해지지는 않아요. 질 수 없는 썸머예요. And yes, I'm a homebody. Ah, morning groovers, we have now moved on to SG Wannabe. Simon Garfunkel이 되고 싶은 SG Wannabe. 진짜 그래서 이름 지은 거래요. 여기 이렇게 질러줘야 돼요. 이거 라이브 무대 보면은 저보다 더 오버해서 부르시니까 제가 너무 오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1: 숨속에 사는 사람.

0: 우리 COD 밴님께서 눈치 씁니다고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1: Is there anyone who's like me, who's an extrovert but who ends up being a homebody?
0: 막상 나가면 진짜 잘 놀기는 하거든요. So once I get out of home, like I can just hang out and do so many things.
1: But then like if I have to stay home, I would just stay home.
0: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되면 집에도 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막 안 나가면 막 가시가 막 이쪽에도 나고 어깨도 나고 등에도 나고 막 완전 가시 고슴도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의외로 집에도 잘 있고 이렇게 점점 내향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So I guess this is like the route for me to become an introvert in the end. Ultimately, who knows?
0: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1: Everybody changes, right?
0: So that is me. 안녕 내 사람이에요. 울먹이면서 불러주세요. 이젠 내가 지켜줄게요. 콧구멍 커지는 소리 들리시죠? 날 위해 잠깐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어 이거 그렉 버전인데. 안녕 내 사랑 그대요. 어 눈물 나와요 지금. 여러분 이건 울먹이면서 불러줘야 되거든요. You gotta cry when you sing this song. 감미롭게 울면서 눈을 감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Don't open your eyes when you're singing this. 어디 감히 눈을 뜹니까 이 노래 부를 때. 눈을 감고 손을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주시고 근데 하이라이트 부분은 아무래도 그 초반에 와 이 부분이에요. 이거 하고 나면 되게 기분 좋아요. So if you're feeling down, if you're feeling stressed out, just turn on this song and just be like, 와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딱 한 번만 우리 모닝 그룹어들 기분 진짜 좋아지거든요. Alright, 내 사람 SG 워너비 제 중학교 때 완전 바이블이었거든요. 이 오빠들, 이 OPPA들 콘서트도 막 그때 가고 싶고 되게 그랬었는데.
1: Anyways, that was the TMI for today, Morning Groovers. Who are homebodies?
0: 진짜 집순이 계시나요? 우리 바구리 티나님 집순이신데 전혀 외향적이지도 않고 그냥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말아라. 약간 이런 모드이실 것 같아요. 뭐 지금 따봉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냥 뭐 해리포터 망토 쓰고 다니시지 그러세요. 그거 있으면 제일 먼저 구입하실 것 같은. 근데 저도 그거는 구입하고 싶기는 해요. 어쨌든 그 이렇게 성향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 모닝그룹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1: So this is like the beauty of morning groups because we are two different human beings producing this show.
0: 그러니까 얼마나 또 밖에서는 기가 빨리시고 힘드시고 막 그러겠어요. 저는 또 이제 막 그런 팀장님이 너무 재밌고
1: 아,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서버피디님 feel so good 이라고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At least one person feels good about this.
0: 우리 이영준님께서 저 보이는 라디오 보고 봤는데 설거지하느라 못 봤네요. 와우 아들과 함께 보는데요. 30분에 나가야 해서 아쉬워요. 라디오로 들을게요. 아침부터 텐션 높여주셔서 고맙습니다.
1: So you wanted to watch me on Viable Radio and you finally got to watch me on Viable Radio but you have to wash the dishes and you have to get out. So you're gonna only tune in through a radio, it's completely fine. At least you had that 10 seconds of glance, that is enough.
0: 뭐 10초라도 보신 게 어디예요? 보는 라디오 어떻게 또 이렇게 뭐 2시간 내내 시청하십니까? 틀어놓는 거죠. 그리고 가끔 제가 재밌는 거 하면 어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
1: And don't worry, everybody. I will upload the rewatch version, the rewind version of Morning Groove.
0: 보이는 라디오 다시 올릴 거니까 다시 보기로 또 시청하실 수 있고 요즘에 뭐 구독자도 많아지고 아주아주 행복해요.
1: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이 올라가는 소리가 하나, 둘, 쓰리, 포 들리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열일 부탁드릴게요.
0: 우리 국 모닝그룹어 소몰의 창법까지 완벽하게 흉내내시는 성대모사의 장인 서머피디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1: Yeah, this is like a particular way of singing for SG wannabes. A lot of people try to copy this, but not everybody does a good job, including myself.
0: 소몰의 창법 하고 나면 기운이 빠져요. 막 기운이. 아, 힘들어 저도.
1: Okay. A final song to close out this Queen 노래방 segment. 쿵짝 쿵짝. Craig David의 Insomnia.
0: 아니죠. 우리 one and only the legend 휘성의 Insomnia 듣고 계십니다.
1: Do you have insomnia? Don't have insomnia? Have a good night's sleep.
0: 여러분들 꿀잠 보장 모닝그루브. 모닝그루브를 듣고 주무시면 에너지가 다 딸려서 꿀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1: Sunset 모닝그루브.
0: 썸머 누나 집에서 노래 연습 많이 하시나 보다.

Because nobody's watching me, so I can do whatever I want. 그래서 집에서 별거 다 하거든요. 집에서 막 말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진짜 거울 보면서 갑자기 막 공연도 하고 막 이래요. TMI. 그래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연습이 됐나 봅니다. I mean, it's just not me, right? 제가 봤을 때는 해피라이프님이나 뭐 체육부장님, 코코님 이런 분들 집에서 노래 좀 하실 것 같은데 춤도 추시고 Don't tell me that I do this myself alone. 여러분 저 혼자 이런다고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아 제가 이렇게 또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오픈했습니다. This is me opening up about myself every single time on Koi 노래방. 여러분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It is Friday the 19th of June. This is Summer guiding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Summer-like heat continues today as daytime highs soar past the 30 degrees Celsius mark across much of the nation. In some parts of the capital region and inland Gyeongbuk, the heat index could climb above 33 degrees Celsius, making it feel especially uncomfortable outdoors. With heat advisories already in effect for parts of these regions, it is important to take precautions against heat-related illnesses. Be sure to stay hydrated, avoid prolonged outdoor activities during the hottest part of the day, and take frequent breaks in the shade whenever possible. The weather will begin to change tonight as rain spreads across most of the country. Gangwon, southern regions, and Jeju Island are expected to see the heaviest rainfall, with some areas experiencing intense downpours. Through tomorrow, rainfall totals are expected to range from 10 to 40 millimeter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Daejeon, Sejong, and the Chungcheong region are forecast to see 20 to 60 millimeters. The heaviest rain is expected in Gwangju and Jeonnam, where totals could reach 50 to 100 millimeters. Temperatures will remain above seasonal averages, with morning lows ranging from 18 to 23 degrees Celsius, and daytime highs reaching 25 to 33 degrees Celsius.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32 degrees Celsius in Seoul, 28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0 degrees Celsius in Daejeon and Jeonju, 27 degrees Celsius in Busan, and 26 degrees Celsius in Jeju.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7.3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Alright, morning groovers! To go back to today's topic, what are those things that you are doing consistently that has changed your life?
1: 내가 그냥 무심하게 시작한 것들,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싶은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0: Actually, I think you have an answer for this too, 박은희 팀장님, right? Because you started running for like a year. You've been doing that for about a year. And she went over to Busan for her vacation with the whole entire family. And did you know that she woke up at like 6 o'clock in the morning and she went for a run by the beach? And I know that she's the type of person who would like never do that.
1: 근데 러닝을 꾸준히 하시다 보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을 가셨는데 가족분들이 딱 주무실 때 나오셔가지고 혼자 이렇게 러닝을 하셨대요. 나중에는 마라톤까지 나가시겠어요. 아, 그건 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who knows, who knows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인생. 저는 솔직히 러닝 하신다길래 아, 한 아, 2주 정도 하시겠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건강을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이렇게 꾸준한 변화, 라이프 루틴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이런 사연 봤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0: For that, Sobby responded. 저녁에 꾸준하게 화상 영어를 20분씩 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서 큰 아들도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너무 토커티브하다 보니까 선생님보다 더 말을 제가 많이 하고 그래서 리스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면서 블라블라. 물론 그걸 깨달았을 때부터 듣기를 열심히 하고 있고 더 리스닝을 하기 위해서 모닝그루브까지 오게 됐어요. 라디오는 들어야 하잖아요. 서머PD님처럼 영어 정말 잘하고 싶어요. So looks like you've been making quite a big effort for English skills, for improving your English skills. You've been studying English for like 20 minutes with the instructor via those video calls and with your son too.
1: 꾸준한 거를 못 이기기도 하고요. 우리 서비님은 진짜 영어가 빨리 느실 것 같은 게
0: I guess you're not afraid of making mistakes when it comes to speaking a language.
1: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틀리던 말던 나도 몰라 이러면서 그냥 막 얘기를 해야 그래야 늘거든요.
0: I think, you know, the biggest barriers that we face is that we're way too afraid of making mistakes.
1: 그러니까 아, 나 이거 영어 문법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S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걸 생각하는 와중에 이미 내가 말할 찬스는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0: So, Sobby, I believe that you're doing a great job.
1: 근데 뭐 선생님이 난감해하실 정도로 말을 많이 하시나요? 또 이제 뭐 이제 컨버세이션이니까 일방적인 스피치가 아니니까 이게 핑퐁이 좀 어느 정도 되면 더 도움이 되긴 하겠어요. 우리 Sobby Morning Groover, keep up the good work.
0: And Morning Groovy said groovy.
1: I like that. Morning Groovy. 닉네임이 Morning Groovy이시구나. Hope you have a groovy morning, Morning Groovy. 우리 닥터 페이퍼님 오셨어요. 축구 경기 날 광화문에서 교육 그리고 시험이라니 광화문 앞인데 모두 빨간 티 입으시고 모이고 계시네요 라고 Oh my gosh, looks like you have a big day. You have to take some medication and also you have to take an exam in 광화문 Square where everybody's wearing those red t-shirts cheering for the South Korean 태극 warriors. 어떻게 시간도 딱 겹치는 거예요? 끝나고 갑자기 이제 일어나가셔가지고 막 대한민국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육이신가? 아, 내가 다 안타깝다. 진짜 만약에 꼬리라도 막 진짜 한 네 번 넣고 막 이러면 진짜 난리 나겠는데요. 오늘 태극 전사들 응원 드리면서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now. 와 진짜 이 TBS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개월 동안 직원분들 단 한 분도 월급을 못 받고 일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런 방송국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노래들 이렇게 다 심어져 있고 자료실에 아마 사람이 안 계실 거예요. 이거 다 PD님들께서 일부러 심으시는 거거든요. 요즘 정말 핫하죠. 코르티스. 코르티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So these are like the hottest idol groups these days. 코르티스의 Red Red 듣고 올게요.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after Red Red by Curtis was Cosmic by Red Velvet. 듣고 오셨습니다. And for our MG Q&A, we have another answer from Kim's fan Morning Groover. 12년간 해외 사업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해외 출장도 가고 해외 거래선 초청 방한 행사 등도 진행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이제 자격증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이제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 이렇게 또 따셨네요. Based on the experience I gained over 12 years of working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sector, including going on overseas business trips and hosting events for invited foreign clients, I have obtained the relevant certifications. Looks like you have been doing an amazing job. 이게 자격증 따는 게 한 번 딸 때마다 뭔가 도장 깨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뭔가 하나 따니까 자신감도 생겨서 다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Keep up the great work. 오늘 덕분에 우리 모닝그룹어들 얼마나 또 멋지신지 제가 또 새삼 알게 됐잖아요. 모닝그룹을 듣는 분들은 다 멋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So you guys are amazing in your own way. You are beautiful no matter what they say. 여러분들은 각자 너무 아름답고 도전하는 그런 멋진 청취자 여러분들입니다. So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all of that morning groovers. 금요일이지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둘씩 도전해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도 잘 즐기시고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제가 가끔 쇼츠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다시 보기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 스트리밍 들어가셔서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쭉 보실 수 있어요. So you can re-watch all the shows, all the programs that I've uploaded on TBS EFM's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next Monday's live edition. 다음 주 월요일도 생방송으로 만나 뵙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to cheer for the Taeguk Warriors. 승리의 함성 by Big Bang and Transfiction featuring 김연아. 오늘 화이팅! 태극전사 화이팅입니다.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s!